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you know, standing in a long line is just a, basically the part of the experience. 근데 이제 같이 간 친구와 맛있게 국밥을 먹으면서 상당히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너무 맛있어서 그냥 내 국밥 먹는데 집중을 하는 편인데 상대방이 상당히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그 친구는 밥을 국물에 끝까지 말지 않고 국물부터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 건더기만 남겨진 상태까지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밥과 국물부터 이렇게 시작한다. 그래서 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So, while I was eating with a friend, I noticed something a little unusual. My friend never mixed his rice into the soup. Instead, he kept eating the broth part first. Until eventually, there was almost nothing left but the meat and other ingredient. 근데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네. 생각했는데 저 역시 저만의 방식으로 국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고기들을 하나하나 건져서 먹은 다음에 어느 정도 먹었다고 생각하면은 밥을 국물의 전체를 말아서 아주 밥과 국물을 뜨겁게 해서 먹고 있더라고요. Then I looked at my own bowl and realized I do have also very distinct way of, you know, very distinct method of eating the gukbap. I pick out the pieces of meat one by one and eat them first. Then, once the meat is almost gone, I put all my rice into the broth and eating it really piping hot. 제가 그렇게 먹는다고 이렇게 뭔가 인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그렇게 먹는 방식을 채택을 한 그렇게 먹는 방식이 만들어진 저만의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비슷하면서도 정말 다르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하늘을 보면은 구름은 다시 한번 볼 수 없는 모양의 구름이잖아요. 그죠? 비슷한 구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절대로 다시 똑같은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의 구름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 역시 굉장히 우리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절대 같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국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It's funny how we can be so similar yet so different at the same time. You know, the clouds that we see today will never take exactly the same shape again. Never again. We can't say that for sure. And I think people are like that too. We may share similarities, but no two of us can ever be exactly alike. 그건 뭐 약간 side thought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먹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나만의 어떤 방식이 있죠. 개인적인 먹는 순서, 뭐 방식 같은 게 있죠. 생각해 보면 참 많습니다. You know, even as something as simple as a bowl of 국밥 comes with our own little rules. 그러면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만의 독특한 음식 먹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What is your strangely specific way of eating something? 뭐 어떤 음식을 지정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라면 먹는 방식, 또 뭐 탕수육, 뭐 찍먹, 부먹은 뭐 아주 오래된 그 controversy죠. So for example, eating ramen, how we eat ramen and how we prefer to eat the 탕수육. 아니면 뭐 피자나 뭐 햄버거, 비빔밥, 짜장면, 냉면, 치킨, 시리얼, 식빵, 계란 후라이. 정말 다양한 음식을 나름대로의 나는 이것을 먹는 방법과 어떤 철학이 철학까지는 이제 얘기하지 맙시다. 저는 음식 먹는데 약간 철학까지 약간 이렇게 들먹거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So again, 나만의 여러분만의 독특한 음식 먹는 방법 뭐가 있나요? What is your specific way of eating something? 이런 질문 드려보면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음식 먹는 방법. 같은 음식도 나는 꼭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여러분만의 독특한 음식 먹는 법 여쭤보고 있는데, What's your habit of food habit that makes other people say, you know, why do you eat it like that? You know? 오, 위즈덤님. 고기 따로, 상추 따로요? 오, why? Let me ask you first of all, why would you do that? 그러니까 고기 먼저 한 입, 한점 입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상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렇군요. 쌈장? 쌈장도 혹시 따로? 그럼 여러 번, 한 입에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So wisdom님 says, I eat meat and 상추, lettuce, separately. And I wanted to know why. I mean, does it taste better like that or just is it for convenience? 어떤 편의를 위해서인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죠? 뭐 부먹, 찍먹 그 컨트러버시는 뭐 얘기하지 않을게요. 탕수육. 저는 뭐두 개가 크게 다른가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돌 던지실 분 계시겠죠. You know, I don't see the controversy between 부먹 and 찍먹. It all tastes not so different to me. 또 피자를 드실 때 이제 끝부분부터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I know there are people who eat pizza, you know, from the crust. 이유는 알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이유는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 냠냠냠이라는 곡인데요. 이진아 씨, but this one is a rebooted version with 탁 한번 들어보시죠.

Yeah, such a distinct vibe she has, Izina. 그렇죠? This remix version is a bit of a Shibuya feel to it. 좋습니다. 위스덤님께서 따로 먹는 이유는 음식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끼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렇게 먹다 보면 흘리지도 않아서 고기, 그다음에 상추 따로 드신다는 위스덤님. I enjoy the food natural flavor just as is, and if you get used to it, it's pretty convenient because you don't spill anything. 그렇군요. 글쎄요, 차라리 그냥 흘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농담이고요. 그런 이유군요. 상추의 맛, 그럼 고기의 맛. 그럼 상추만 따로 드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죠? 괜히 딴지를 걸고 싶은 이 느낌. 좋습니다. So, what is your unique way of eating something?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음식 먹는 방법 여쭤보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빌리 조엘입니다. My Life.

Incognito Autumn Song. 였습니다. Okay, let's get to some more of the messages. Unique way of some of our QT님's eating. 7582님께서는 Q모닝입니다. 저는 비빔밥을 먹을 때 안 섞어서 먹어요. 아하. 그냥 백반 먹듯이 각 재료를 떠먹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비빔밥이라는 것은 그것의 핵심은 비빔이지만요. 사실 좀 비비기 귀찮은 것 같아요. 7582님, I have a strangely specific way of eating bibimbap. I never mix all the ingredients together fully, I guess. 어느 정도는 섞으시는데, 그죠? Instead, I eat each ingredient separately. Oh, okay, 아예 안 섞는다. Almost as if I was eating a 백반. I know that sounds strange because the main point of bibimbap is to mix everything together. I'm too lazy to mix it. That is quite strange. 저는 이렇게 그 비빔밥을 잘 안 비비신다는 의미로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 I initially understood it as you don't mix the bibimbap fully, but it turns out that you don't mix it at all. 그러니까 밥 드시고 비빔밥 재료를 하나 둘씩 이렇게 넣으신다는 거죠. 그럼 고추장이나 그럼 참기름은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Because I'm kind of similar with bibimbap or 짜장면. 뭔가 이제 비벼야 되는 거 있잖아요. You know those food that where you have to mix it fully to really get the right taste. 저는 안 비벼요 잘. 그러니까 뭐 비빔면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그렇죠? 그런 것도 보면은 잘 안 비비고 그냥 먹거든요. I have my way of you know I mean reason for it. 그래서 옆에서 아내가 아 이거 좀 잘 좀 비벼서 먹지 왜 이렇게 안 비벼서 먹냐고. My wife would tell me, you know, why don't you just, you know, mix it fully so that you get the full taste, right? 저 굉장히 옆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다 비비면 너무 강한 맛이 돼서 that is my excuse. That is what I tell my, you know, wife. That you know, because it's just the taste become just too strong. 하지만 약간 좀 저도 귀찮아서라는 것도 좀 있거든요. 다 비비기가 너무 귀찮은. 그래서 약간의 excuse가 그런 excuse인데. 하지만은 7582님께서는 it's an entirely different thing. You just like you know wisdom님 who eats 상추 and meat separately. 각자의 맛을 즐기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비빔밥의 형태를 가질 이유는

없네요. 굳이, 굳이. 굳이, 그죠? That is so hilarious. That is so hilarious라는 곡 신청을 또 마침 해주셨네요. 찰리 푸스의 곡인데 듣고 오겠습니다.

Couple of tracks, Charlie Puth, That's Hilarious, which was a request from 7582님, who eats bibimbap, you know, treating each ingredient as just one of the dishes on the baekban. 그렇군요. And the following track was 규현, Fall Into You, 내 안에 가을, which was a request from 제니님, 베니님, who said he eats meat, rice bowl, 덮밥, when he does eat pop, top up, meat rice bowl, he cuts up the meat and mix it into the rice before eating. 덮밥인 경우는 안에 이제 고기가 들어있는데 고기를 잘라서 더 비벼서 드신다라는 얘기죠. And if it's chicken though, he eats it the right way. No, he eats it right away. 치킨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프로세스 없이 바로 드신다라는 그런 답변 주셨습니다. I guess, yeah, chicken... If it's a fried chicken, right, it's kind of hard to mix it into the rice. And, you know, chicken, 뭐, fried chicken은 그냥 그 크리스피한 그 맛 그대로 먹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렇죠? Excuse me. So, let's move on and introduce more messages. Excuse me. This one from 3998님. This is something I did as a kid, but I used to put rice in milk and eat it because I wanted to grow taller. Well, I'm still short. And for a while, I used to dip my meat in mayonnaise instead of 쌈장. But these days, I just eat it the usual way. 그렇군요. 어릴 때 키가 크려고 분유를 타서 밥에 말아 먹었다고. 아하, 그렇군요. 저는 그냥 우유에다 밥 말아 드셨다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분유를 타서 밥에 말아 먹고 우유나 선식이랑 밥이랑 먹었던 기억입니다. 그렇군요. 아, 우유랑도 같이 드셨다고? 그리고 한참 고기에 쌈장 대신 마요네즈 찍어 먹었네요. 근데 키 크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 키가 이렇게 안 크시다고 이렇게. 마요네즈를 드신 찍어 드신 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Is it just for the taste of it or 쌈장 대신에 마요네즈? I think it could be very buttery and very, I don't know, 느끼해. But I guess 마요네즈는 가끔가다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ingredient가 될 수 있습니다. I used to put a lot of mayonnaise when I cook 김치볶음밥. And mayonnaise is great when you eat it with squid. 오징어 또 이제 드실 때 마요네즈랑 먹으면 정말 맛있죠. Ooh, yes. I haven't eaten those in a while. 그렇게 먹어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오징어 한번 좀 다시 구입해서 구워 먹어야겠네요. 근데 요즘에는 you know, even if you want to eat squid these days, 요즘에는 이제 집에 인덕션이 많으시잖아요. You have inductions these days, which is kind of makes it difficult to you know, barbecue squid.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버너 같은 데다 이렇게 대신해서 먹는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죠, 요즘에는. 감사드립니다. 3998님. That is quite unique, I would have to say. 계속해서 여러분들 유니크한 eating habit 들려주시고요. 노래도

듣고 와서 3, 4부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들려드릴 곡은요. 에릭 클랩튼이 부른 Autumn Leaves 있거든요. 아주 분위기 있는 Autumn Leaves입니다. 들어보시죠.

We are already halfway through 101.2, 101.3. You are with EQ, your producer and host. We are live all the way until noon. If you want to watch us in action, you can also search for TBS EFM Live on YouTube and join us on the official radio stream, 보이는 라디오 스트림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If you missed the live show, we got two more chances to catch us at 6 p.m. tonight and 2 a.m. tomorrow morning. Also, 다시 보기 채널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6시나 2시에도 rerun 청취가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다시 보기 채널 아카이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TBS EFM 아카이브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다시 듣기, 월요일부터 금요일 다시 듣기, 선곡표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Of course, we want to hear from you. You can find us on Kakao channel by searching 101.2, 101.3 on the open chatting channel.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r you can also text us at the pound 101.3, which will cost you 51 per message. So, always interesting to talk about, you know, how different people have different ways of eating a certain food, how different methods, such a diverse method to eating the same food, don't you think? 참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아주 섬세하면서도 재밌으면서도 다르네요, 그죠? 1100님 문자로 메시지 주셨는데 새싹이시네요, 새싹. 1100님 감사드리고요. Who says, 저는 미역국이나 소고기 무국을 좋아하는데 항상 묵은 김장김치랑 먹는 걸 좋아합니다. 속이 편한 건 기분 탓일까요?

이 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I totally agree. 1200님 says, I love seaweed soup and beef radish soup, and I always like to have them with the well-fermented kimchi from the previous kimchi-making season, 김장. And somehow that combination seems to make my stomach feel more comfortable. Or is it just in my head? What do you think, AQ? Yes, I think whenever you eat food of your choice, food of your favorite, choice, always make your stomach feel comfortable. Always easy on your stomach.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항상 그렇죠. And 김장김치랑 드시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I always love eating any cook with 김장김치. 김장김치를 먹어야죠. 잘 익은 김장김치 항상. You know, you can never go wrong with well fermented 김장김치. 그죠? 저도 미역국, 소고기 참 좋아하는데 정말 잘 익은 김치만 있으면은 아무런 그 반찬이 필요 없죠. 미역국 이렇게 한 숟가락 이렇게 푹 푼 다음에 거기다 이제 김치 딱 얹어서 먹으면은 love it, love it. 전매추 결정됐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전매추가 또 형성이 되네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1200님. 여러분들 참 사연들 흥미로운 사연들 많이 도착해 있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sterday, not yesterday, last Monday we had the guitarist 박주원. And if you remember, by the way, his video of the interview is uploaded to TBS EFM YouTube channel. So if you missed our interview with 박주원, guitarist, you can check it out on the TBS EFM YouTube channel. 그 중에서 카를로스 가르델이 정말 레전더리한 그 뮤지션이죠. 그 탱고 뮤지션인데 그분이 부른 신곡을 이제 박주원 씨가 기타 연주를 한 그런 연주가 있었죠. 오늘은 그 여인의 향곡, 여인의 향기. I'm getting ahead of myself. 탱고라는 말씀은 여인의 향기. Por una cabeza이죠. 그 원곡 부르신 분이죠. 카를로스 가르델 그 곡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Couple of tracks, Carlos Gardel, Bo Una Cabeza, and the following track was a Korean band, actually, Another Season, O Brazil, Piscia Balancer, 라는 곡,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Interesting, yeah, 진짜 이런 이야기는 의외의 어떤 답변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I'm getting a lot of unexpected answers, and just to realize how different we all are. 뽀글님께서도 저는 그냥 하얀 순두부, 그 순두부 국물만, 순두부랑 그 순두부 국물만 있는 뜨거운 순두부에는 양념장을 절대

고추장 안 넣어요. Seems like we have a lot of different ways of eating 비빔밥 from our kitchen님. So Andy Mike님도 저는 비빔밥을 안 비빈다는 which is similar to one of our previous listener. 2부에서 소개해드렸던 우리 리스너분. 그냥 그대로 먹는다라고 이렇게 귀찮기도 하고 약간 백반처럼 그렇게 드신다는 큐티님도 계셨는데 앤디 마이크님 역시 그렇군요. Which is I don't understand. 근데 다 이유가 있으시죠. 그죠? 서로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It's not like you need to understand, you know, where they're coming from. I mean, just the, that's the fact. You know, they like it that way. 가끔가다 이제 음식을 갖고 상대방이 어떻게 먹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런 거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I think there are people who gets way too serious about eating certain food. 음식은 그냥 즐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Whenever people get too serious about you know, food, I say, you know, you just take it easy. It's just food, right? 아니면 뭐 아닐 수 있죠.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음식이 진지한 어떤 연구 대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1033님께서는 저는 이건 독특하다기보다는 까탈스러운 건데 제가 아는 어떤 중학생 아이는 계란 후라이를 초 써니사이드 업으로만 먹어요. 초 써니사이드 업. So this one middle schooler that I know who would only eat the fried eggs super sunny-side up. 그렇군요. 그래서 노른자가 살짝만 더 익더라도 밥에 비빌 노른자가 부족하다고 투덜댑니다. So if the yolk gets even slightly overcooked, he complains that there won't be enough to enough yolk to mix into the rice. 꼬마일 때는 우리 엄마 요리 잘한다고 계란 후라이 잘한다고 자랑하던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He used to be so proud of her mom who is really good at making fried, you know, egg fries. You know, fried eggs. 그렇군요. 사춘기인가 봅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노른자를 따로 하나 주세요. 예, 비벼 먹을 노른자를 따로 주시면 어떨까요? How about having cooking a dedicated yolk just to mix into the rice. 그래야지 excuse me, 불평불만을 안 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특이하네요.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만. 함께 신청을 해주신 곡은 후라이의 꿈. 아주 적당한 신청곡이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입니다. 후라이의 꿈.

A couple of tracks, 악뮤 후라이의 꿈 and Never Gonna Let You Go, Sergio Mendez의 곡이었습니다. So that concludes our very volatile discussion about, you know, how to eat a certain food. 라면 같은 경우도 참 그런 게 많은데, you know, I once told my wife, you know, I can eat one serving of 라면 in one 젓가락. 내가 라면 하나를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And I asked her, you want to see it? 한번 제가 시범을 볼까라고 이렇게 하니까 why would you want to do that? 아니, 왜? 어떤 이유로 굳이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So just for fun of it. So again, many ways of eating food, and I say just respect each other's way of eating food. Any way they want it, you know, just leave it like that, right? 오늘 뮤직보티크 준비되어 있는데요. 곡 한 곡 듣고 와서 뮤직보티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Journey입니다. Any way you want it.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의 뮤직 부티크 시간. 오늘은요, 주말에 들었던 몇몇 곡들이 있었습니다. I was driving for a long time over the weekend, so I had a chance to listen to a lot of songs while driving. 근데 이제 그 곡들이 묘하게 어떤 하나의 분위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Songs I listened to over the weekend somehow seemed to connect with one another. 요즘에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신중현 선생님 다큐 그 이제 영상 작업을 하면서 특히나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을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 These days I've been listening to a lot of 신중현's music because I'm working on the video of my documentary about Mr. 신중현. So 그 중에 이제 토요일 날 이 곡을 들으면서 이 기타 파트가 너무 멋져서 사실 와 너무 멋지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You know, I have my guitar here with me. 이 신중현 선생님은 뭐 as you know, he's an amazing guitarist, right? And thing that really I have even more respect for 신중현 is that he was a great composer. 기타리스트였지만 상당히 또 훌륭한 작곡가였기 때문에 so guitar playing is sort of a part of his you know, composition. 그러니까 기타를 그냥 하나의 악기로 그런 치는 게 아니라 기타의 연주 하나하나도 굉장히 작곡이 된 그런 연주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리프를 많이 만들어내시기도 했죠. 그래서 햇님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김정미 씨가 부르신 곡인데 신중현 씨의 프로듀싱과 또 작곡으로 만들어진 곡인데 이 곡을 처음 들은 외국인이 와, what a beautiful acid folk song. 정말 아름다운 acid folk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Never really saw that song as an acid folk song. 하지만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듣는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햇님 노래 제가 기타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잘 들리나요, 감독님? 네, 제 목소리하고 이게 크지 않게 들리면 되는데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연습하는데 너무 기타 라인이 너무 심플하거든요.

이 부분 있죠. 와,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이 심플 코드 라인 자체는 상당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G, E마이너, C거든요. 정말 새로울 게 없는 아주 심플한 코드 진행인데도 중간중간에 그런 멜로디에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와 계속 너무 좋아서 이 기타를 연습했거든요 주말 동안에. 그래서 오늘 약간 연습한 거 조금 들려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곡 김정미 햇님입니다.

Yes, 김정미 햇님입니다. 윗썸님께서 목소리도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Yes. 진짜 이분의 목소리는, I don't know. Just I don't have the right words to really describe her voice. 너무 좋지 않나요? 근데 제가 한 거는 조금 다르죠. 근데 가사도 하얀 물결 위에입니다. 아.

애님의 나라로 죄송합니다. 우리 가고 있네. 한번 제대로 커버를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케이 moving on to our next song. 다음 곡은 신중현 선생님이 이제 그 70년대 인기 가수 장현 씨에게 주신 곡인데 they actually had a big huge hit together. 기다려줘 기다려주오 그 히트곡을 그 두 분의 이제 컴비네이션에서 만들어진 히트곡인데 이 곡 역시 굉장히

잘 알려진, 잘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인데 안개를 헤치고라는 곡입니다. One of the songs that he produced and composed for the singer 창현 씨. 근데 이 곡 역시 아까 햇님처럼 굉장히 사이키델릭의 느낌이 있는데 특히 중간에 나오는 이 하모닉 마이너의 바이올린 솔로가 있거든요. 프레이징이 있는데 굉장히 정말 몽환적입니다. It is, you know, what it is. The Korean psychedelic at its pinnacle, I would have to say. 한번 들어보실까요? 장현입니다. 안개를 헤치고.

작년 안개를 헤치고 있습니다. To sketch that part, that very psychedelic part. 1033님께서 중간에 오보의 소리인가요? I kind of had hard time kind of, you know, figuring out what the exact instrument was. Could have been oboe or clarinet even. 뭔가 이렇게 얇은 이제 그 소리인데 something like that. 1033님께서 예전 음악들이 더 다양성이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I think, you know, thinking that this was released in back in 70s, 70년대 이런 음악이 또 메인스트림 음악, 주류 음악,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분이었잖아요. 또 장현 씨가. So on to next track. This one. Talking about Korean psychedelic and a lot of foreigners view this kind of music, you know, 신중현 선생님's music, and also this band,

이날 치's music as sort of a Korean psychedelic. I mean, psychedelic is such a wide spectrum of a term that is, right? 근데 그들이 느끼는 psychedelic은 또 이런 음악이다라고 좀알수 있었던 게이 곡의 댓글들을 보니까 Loving the 60s psychedelic vibe. 이날 치의 곡인데 이날 치 performed for this radio station called KEXP, which is a Seattle-based national radio, not national radio, but sort of a public radio funded by people. So it's a non-profit. It's not a commercial station.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기부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그런 라디오 스테이션인데 KXP가 상당히 좋은 라이브 버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 치가 KXP에서 연주한 버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안 사이키델릭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날 치입니다. 신의 고향.

0: 그런데도 이 신조 불쑥아야 과부진 남기한 저 땅땅 이한 음성으로 수절감을 유인하고 이 소리 깡깡 나면 세상인 간이 미워라 불을 들어 난리울지 너 나를 잡에 떨어지니 세상 미운 것은
1: 이날치 신의 고향이었습니다. Live on KEXP, the radio station. 그래서 이 댓글들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You know, they view it as a Korean style, you know, psychedelic. And a lot of people say, you know, I don't even know the lyrics to the song, but I love it and I'm listening to it all day long. 이런 식으로 전혀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어도 너무 좋다라는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뽀글님께서는 Korean The Doors로구나. Yes, has that Doors, you know, the Harmon Organ vibe also. 마지막 곡으로는 역시 해외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Korean 약간 이날치와 비슷한 스타일.

스타일의 ADG7 악단 광칠 뭐 한국에서도 너무 유명한 팀이지만 이분들이 they also perform for KEXP and also they perform for Tiny Desk Concert NPR.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악단 광칠 ADG7이 Tiny Desk Concert로 연주한 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Hope you enjoy today's show.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 leave you with 악단 광칠 ADG7. The song is Whatever.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化家庭更需要理解与包容，关爱他人才有源源不断的幸福。我们为幸福加油！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从灵感到作品，每一步都藏在意念之间，在意念与现实的缝隙里，我们一起用耳朵来感受艺术。

汉名高雷。

0: And that was Tove Lo with Habit, Stay High.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억지로 막 끌고 가는데 이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습관들인 걸 안 하잖아요? 오히려 약간 어색해집니다. And I think that is when you know a habit has really become part of you. The tiny things you repeat every day can quietly shape your whole routine. So, what is one small habit that has changed you more than you expected?
1: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모닝그루브를 듣는 습관, 아침 눈 뜨자마자 출근 준비하면서 라디오를 켜는 그런 습관.
0: But indeed, these little small habits does indeed change your whole life routine.
1: 이 처음에는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또 만드는 것 같아요.
0: You know, your habits actually makes who you are, like in reverse. So it's quite interesting how it works.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another week has started. Good morning to you. We are live in the studio. The weather is feeling quite cool these days, especially during morning time, so please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since we're live in the studio, I want to hear a lot from you.
1: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과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끌어 가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0: If you are tuning in on our viable radio, 보이는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over there for free.
1: TBS EFM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쉽습니다.
0: Okay, so let's see who are saying hello to me.
1: 우리 Young H 모닝그루버, Dr. Paper 모닝그루버, 호박맨 모닝그루버, 그리고 Happy Life 모닝그루버. Good morning, 모닝그루버와 시작하는 아침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좋은 거 있죠?
0: It just feels right and safe. And it feels really delightful to be here in the studio talking to you guys.
1: 정말 제 일상의 어떤 행복이에요.
0: It's like one of the joys in my daily life routine for sure.
1: Morning Groovers, I will be waiting to hear from you all day long actually. 하루 종일 여러분들 메시지만 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두 시간 동안 또 재미있게 떠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0: Let's now move on to MG Q&A.
1: '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0: 'And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1: 주말 동안에 이번엔 또 어떤 걸 여쭤보지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0: You know, during the weekends, it's one of those days where I get to think about those MG Q&A questions so that you can answer. I always think about you like this.
1: 여러분들 주말 동안 또 여러분 생각하는 저 어때요?
0: Actually, yesterday I was outside all day long.
1: 거의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0: It feels like I'm doing something wrong if I just stay home.
1: 집에만 있으면 약간 좀 범죄 저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최대한 요즘에 밖에 많이 나가려고 합니다.
0: So I went out for another badminton workout during the daytime. And then all day long I went out for bicycle riding.
1: 요즘 자전거 타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아, MG Q&A 뭐하지?
0: And this is the question that I came up with, Morning Groovers.
1: 결국에는 제가 과연 어떤 질문을 생각해냈을까요? 오늘의 질문! 나는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조사 질문입니다.
0: Today I want to research whether you

carry cash in your wallet or not? Do you carry cash in your wallet or do you not carry cash in your wallet? 여러분들께서는 지갑을 들고 다니시나요? 요즘에 지갑 잘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죠? 만약에 지갑을 들고 다니시면 현금을 들고 다니시는지 궁금해요. Because we always pay with credit cards these days. Not even physical credit cards anymore. We use all these different kinds of convenient pay services. So I don't see many people carrying around cash. 근데 또 어디 식당 가거나 이러면은 가끔씩 현금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Sometimes you need those cash, especially when you want to park. When going to a restaurant, 뭐 발렛 파킹 등등 종종 현금을 쓸 때가 있는데 현금이 없으면 좀 난감할 때가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다니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So obviously when I ask you guys a question, I always try to come up with my answer first to give you guys an example. 저는 현금을 얼마 들고 다닐까요? I actually have to check right now. 한번 확인해 볼까?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한번 생방송으로 같이 썸머 지갑에 뭐가 있나 현금이 얼마나 있나 확인해 볼까요? I actually do carry around my wallet. That is one thing that I would have to tell you. Let's check. 아이고. Okay, okay. Right now I have brought my wallet here. 지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자, 만 원. 5만원? 5만원짜리 3개에다가 만원, 16만원 제가 가지고 다니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썸머 지갑에 16만원의 현금이 있다. 랄랄랄랄라, 현금 부채. 괜히 이렇게 현금을 한번 만져봤는데요. 자, it's time for you to check your own wallets, morning groovers. 이제 셀프 한번 체크를 해보시도록 할까요? 나는 현금을 들고 다닌다, 안 다닌다. 들고 다니면 얼마 들고 다니시나요? 뺏어가지 않을 테니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also if you're tuning in on our TBS EFM's 보이는 라디오,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Alright, morning groovers, with this question, I will be back after Harry Styles, As It Was.

So while I was reporting our weather update, it got me thinking, are you guys turning on the air conditioner these days? 여러분 요즘 에어컨 틀고 사시나요? Or if you're driving, do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Actually, I think this is the first time for me to actually drive without my air conditioner on. 오늘 처음으로, 그냥 처음은 아니죠. 오랜만에 에어컨 안 틀고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뭔가 아침이 좀 쌀쌀해진 느낌인데,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Let's carry on with our show because we have many moninggroupers saying hello to me. 저한테 안녕하세요. 막 인사 건네시는 모닝그루버들이 계셔서, okay, okay. Everybody calm down, calm down. 제가 한분한분 읽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 주세요. Sween Morning Guru님께서 on our YouTube says hello, hello there, hi. 상민 Morning Guru 안녕하시고요. 우리 James Morning Guru도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최 부장님. Good morning입니다. 캠핑하고 정리하고 몸이 쑤시지만 맨날 또 가는 캠핑의 매력. 오늘은 밖에 뛰려고 나왔어요. 신나는 음악 많이 틀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 looks like you had some great time on your camping last weekend. I know that you wanted to invite me, but I just didn't have the time to go. 체육 부장님, 저 너무 초대하고 싶으셨던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바빴어요. 캠핑 즐거우셨나요? 저 없이도? 저 캠핑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쩜 이렇게 한 번도 캠핑을 안 가볼 수가 있어요? 저 요즘에 그 유행하는 차박 이런 것도 안 해보고, At first, I had a stereotype. I'd be like, oh my gosh, I'll be surrounded by mosquitoes. Oh my gosh, I don't want to do any labor. I don't want to like, grill meat and everything. I don't want to prepare for everything. But I heard that it got so convenient for people to go camping these days. So I was like, okay, maybe the weather is getting nice. I might as well just give it a try one day. 그래서 요즘에는 좀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캠핑?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막 밤에 진짜 1박으로 이렇게 캠핑하면 막 별도 보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낭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렛츠 고, 체육부장님. 운동 잘 하시고요. Okay, let's go back to MG Q&A. Do you carry cash in your wallet or not? Today, I wanted to do a little bit of a research. 오늘은 좀 조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현금 들고 다니시나요? 현금 전혀 안 들고 다니시나요? 어떤 답들이 왔을까? 5382. 저는 현금을 가지고 다녀요. 친구가 막 먼저 내려고 하면 최소한 덫이는 할수 있게요. 때로 현금 내면 할인해주는 매장도 있어요. Oh, for sure. Some restaurants, if you go to certain places, they actually give you a discount when you pay by cash. And also, according to 5382, they carry cash so that they can Dutch pay when their friend is about to pay something. 근데 이게 만약에 친구가 막 이렇게 계산 내가 할게 하고 냈어요. 그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랑 같이, 이게 반반으로 내자. 이렇게 하고 현금을 딱 건네줬는데, 저 현금 없는 매장인데요. 이러면 어떡해요? 그럼, 그래. 이번엔 너가 사. 이거 좋은 방법인데?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친구가 결제하면은, 아니야. 이거 절반은 너가 이걸로 낼게. 이러면은 현금 없는 매장인데요. 그러면, 할수 없다. You know? Like, if they don't accept cash, there's nothing I can do. 아, 그러시진 않으시겠지. 저는 어쩜 머리가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요. 요즘에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한들 뭐 땡페이 막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바로바로도 싸줄 수 있다라는 점. 어쨌든 우리 5382 모닝그룹 업계에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현금을 들고 다니시는 것. Ben Sprill says, "Oh, let's check out what people do in Europe." According to Ben Sprill, they said, "Europe has many more cash-only places, which makes carrying coins and bills unnecessary." Wow, they even carry coins too. 아,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다르구나. Of course, it really depends on countries, right? Because it has to do with their culture. I kind of thought so. 근데 I always have this thing about paying in cash when traveling abroad. I mean, I mostly pay with my credit card here in Korea, but when I do travel, I kind of like to, touch the cash of other country. I don't know. It feels like I'm really traveling. If I just pay by certain pay system, it doesn't feel authentic somehow. 뭔가 그 현금으로 해외여행 가가지고 내고 이러면 약간 은행놀이 하는 것 같고 부루마블 하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So it's quite fun for me to pay in cash whenever I'm traveling. Not only in Europe, but some other places as well. 일본 같은 경우에도 몇년 전만 해도 다 웬만하면 현금으로 냈었던 것 같은데, I think things has changed in Japan as well. I just went there last year and I came to realize that they don't really accept cash. Not many of places accept cash. 그래서 뭐그 페이로 많이 결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많이 많이 바뀌고 있기는 합니다. 펭귄 킬러 모닝그룹어, 저는 지갑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를 방문하려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당연히 가지고 다니고요. 5만 원 이하 정도입니다. 썸머님 현금 부자시군요. 부럽부럽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also we have another morning groover who carries around cash because they need their identification certificate, so they carry their own wallet. These days you can put them in your phone too.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도 신분증 이제 넣어 다닐 수 있죠. 진짜 이 지갑에 예전에는 막 지갑 선물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지갑 선물해주면은 아 이걸 내가 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Do people even like buy wallets for other people as a gift these days?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모닝그루버들 얘기만 보면은 지갑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긴 하네요. 5만 원 정도 가지고 다니신다고. 도대체 현금을 들고 가면 어디 어디 할인을 해주지? At gas stations, do you get any discounts? I'm not so sure. But it's quite fun getting to know you guys like this. 여러분들,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시나요? 가지고 다니시지 않나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And I will carrying on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regarding today's question. Do you carry cash in your wallet or not?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Nick Jonas, Jealous.

So it looks like I'm receiving more answers regarding today's question, whether you guys carry cash in your wallet or not. And we have an answer from 2230, also known as KH Morning Groover. 땡땡페이 생기고 나서는 현금을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모바일 신분증 생기고 나서는 지갑 자체를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Ever since 땡땡페이 came out, I don't think I have carried any cash around. And ever since mobile IDs became a thing, I haven't been carrying a wallet at all. I know, right? So it really gets me thinking, okay, is giving wallet as a gift a really good gift? Is that something really necessary for people?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갑 선물 같은 거 뭐 가족이나 뭐 가까운 지인한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지갑 선물해주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Like, will people really like it? Is it an ideal gift to give wallet to someone?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도 안 가지고 다니시니까. And for sure, it's really convenient. You feel so carefree. And even though you're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like to carry a little bit of cash, still, you might not carry your wallet.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고 한들 그냥 차 어디 안에다가 두거나 그러시지 그것 때문에 막 지갑을 들고 다니시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서비 모닝 그룹어? 저는 현금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거의 로또 살 때만 써요. Absolutely, we need cash for that. 근데 요즘에 이것도 계좌이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현금이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So yeah, these days there are a variety of ways for you to buy lotteries, not just by cash. So I don't think cash is the only way anymore these days. 근데 또 이게 현금으로 사는 맛이 있어요. 그 영수증 칭칭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 가끔 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종이 한 장짜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막 저는 이런 상상을 살 때는 가끔씩 해요. 근데 이 꼬깃꼬깃한 종이를 들고 가면 과연 믿어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You know, it makes me go through all these kind of imagination and I would wonder if I really win this lottery, will they accept this piece of paper that proves that I won the lottery? 기껏 이 종이 한 장? 막 약간 그런 게 있어요. But anyways, 우리 찬이송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이라 그런지 현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저도 보통 10만 원 정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 가끔 돈을 주거나 돈을 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가끔 현금으로 용돈 주면 다시 주면서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세대가 다르긴 합니다. Maybe it's because I'm in my mid-40s, but I feel anxious about cash. Without cash, actually. I usually carry around 100,000 Korean won myself. As I get older, there are times when I need to give cash or pay for something. So it comes in handy. But even my kids, when I give them pocket money in cash, sometimes they ask me to transfer it to their accounts instead. 그러니까 이 현금이 귀찮거든요. 이거를 막 지갑도 가뜩이나 없는데 괜히 현금 받으면 좋으면서도 아, 그냥 차라리 계좌이체 해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But don't we need cash when you think about it? 뭐 갑자기 이제 뭐 결혼식에 간다거나 이럴 때는 무조건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Yeah, especially in my age, a lot of people are

around me get married. 제 주변에는 제가 30대 미드 서티다 보니까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 지인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현금은 항상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Isn't it so inconvenient having to withdraw your cash every single time you have an event like that? 뭐 경조사 이럴 때는 무조건 다 현금으로 또 하긴 하니까. 근데 그럴 때 말고는 있나? 그래서 지갑은 필요한가? 뭐더 생각을 해보게 되기는 합니다. This is fun. 여러분들 계속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갑에 현금을 들고 다니시나요? 들고 다니지 않으시나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Do you carry cash in your wallet or not? 뭔가 항상 플랜 B가 있을 것 같은 우리 여 감독님께서는 현금을 들고 다니시나요? 아, 안 들고 다니세요? 오, 아, 하긴 기술 감독님이시니까 모든 게다 이제 기계화가 된 거라서 현금을 취급을 안 하실 수 있겠네. 뭔가 지문, 최신 마크, 모바일 신분증 이런 것만 취급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바우니 팀장님은 뭐안 여쭤봐도 안 들고 다니실 것 같고, 예, 귀찮은 거 정말 싫어하셔가지고 무조건 핸드폰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효율성 이런 거를 참 좋아하셔가지고, 예, 여러분들 안 물어봐도 다 답을 아는 것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어쨌든, anyways, morning givers, it's time for a song break. This is Amy Winehouse, Rehab.

Song break. I had another glance at my wallet, and it seems like I also have a lot of coins too. 아, 이게 종이 현금은 오케이인데, 이거, 짤랑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예. 저왜 이렇게 동전도 많죠? 이게 현금을 최근에 써서 그런지, 이 소리 들리시죠? 와, 이 동전만 해도 벌써 몇천 원은 될것 같은데. So, if you are the type of a person who carry around cash, what do you guys do with these coins? 요즘에는요, 이 동전을 가지고 응원에 가도,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정해진 시간에 이거를 계좌이체를 해준다라고 들었어요. So even though you want to transfer this coin to your account, you need to arrive to the bank at a certain time and date.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때나 막 동전 들고 와가지고 바꿔주십시오 이러면은 this is not the time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correct me if I'm wrong. 요즘엔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혹시 뭐 제가 잘못된 정보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But anyways, 우리 무니무니 줄무니모닝 그룹어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one. Hello, 줄무니모닝 그룹어. Welcome to morning groove. 아, 계속해서 우리 현금 얘기 좀 해볼까요? 얘기만 해도 점점 돈이 쌓여가는 기분, 모두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Okay,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어. 카드를 쓰면 내역이 추적되는 업태가 있어서 충분한 현금을 갖고 다닙니다. 오. Yeah, I guess so. If you pay by cash, you don't get to leave any records. 기록을 안 남길 일이 딱히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는 현금 영수증 또 하니까 그러면 또 기록이 또다 남잖아요. 그죠? 뭐 그럴 만한 일이 있으시겠죠.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룹은 스웨덴 출장을 갔을 때 현금 하나도 안 썼어요. 스위디시 페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Oh wow. So I did talk about how, you know, it's quite fun and how it's an interesting experience to use cash when you go abroad, but according to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they didn't pay a single cash when they were in Sweden for a business trip. 요즘에는 그쪽도 페이를 쓰는군요. So I guess it's quite different. Even though it's all Europe, you know, it really depends on the country, right? 같은 유럽이어도 나라별로 확실히 다른 것 같기는 하네요.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어께서는요, 현금 쓸 일이 없네요. 쓸 일이 생겨도 계좌이체가 가능하니 굳이 현금을 갖고 다닐 일이 없어요. 근데 추석에는 용돈 드리려면 현금 챙겨야겠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that's right. If you want to give some allowances to your parents or, I don't know, to your children, you might as well just withdraw some cash. 근데 이 추석 시즌이나 설날 시즌에 은행 가가지고 신권 발행하는 이런 문화도 요즘에 되게 없어진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굳이 이제 현금으로 잘안 주고 계좌이체를 하는 게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왕 받으면 또 신권이 기분 좋으니까 꼭 신권으로 이렇게 바꾸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만큼은 없어진 것 같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저는 아직도 현금이 없으면 좀 불안하고 허전해서 가지고 다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 13만 5천 원 들어있네요. 오, 남편은 골프 치러 갈때꼭 현금 가져가요. Oh my gosh, that's right. I've been golfing for a long, long time. So yeah, it reminded me for sure you need cash when it comes to golf. 골프는 아직도 무조건 현금, 캐디피 이런 거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골프 칠때 현금 무조건 필요하죠. 13만 5천 원, 전 16만 원. 제가 좀더 많네요. 자, 썸머를 능가하시는 분 계실까요? Is there anyone who carries more cash than summer? 썸머보다 더 많은 현금을 들고 계신다. 여러분들, 금액까지 알려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무슨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자, 16만 원 있나요? Someone over 16만 원? Let me know, let me know. 거기 17만 원? 18만 원? 아침부터 너무 돈 얘기한다. It feels a little awkward to be talking about money and cash from this early in the morning. 근데 우리 다 지금 돈 벌러 나갔잖아요. 현금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했을 뿐입니다. All I wanted to know was whether you guys carry cash in your wallet or not, or whether even you carry your wallet or not. 우리 체육부장님 볼까요? 저는 현금 만원 이하로는 가지고 다녀요. 아이들이 휴게소나 어디서 뽑기하고 남은 현금이 있답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노래 신청 Back in Black 해주셨네요. Okay, so over 10,000 won you carry around because you need it for your children sometimes.
근데 이 휴게소에서 만 원으로 아이들 소떡소떡

또딱 하나씩 사주면 만원 없어지지 않나요? Obviously, the price level these days is getting higher and higher. So, if you stop at the rest stop and buy a little bit of 소떡소떡 for your kids, you will run out of cash. 그다음부터는 현금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만 원이면은 일일이 그럼 만 원씩 이렇게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거 뽑아 쓰는 것도 되게 귀찮고, It's not even easy to find ATM these days. 요즘에는 은행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여서, 사실 은행이 보통은 집 앞에 항상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은행도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right? Things are changing so quick and rapidly these days, morning groovers. 나중에는 거의 이제 페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어디 딱 지나가거나 엄지를 딱 태그하면은 뭔가 페이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올것 같아요, right? Maybe sometime in the future, you wouldn't even need to tag your phone. You would just need to tag your thumbs or something to pay for something. Oh my gosh, that's so creepy. 막 사람 안에 막칩 심어가지고 막 페이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떤 세상이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cash is still around, everyone. 아직 현금이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쵸? So we will continue talking more about this. 여러분들은 현금을 들고 다니시나요? 들고 다니시면 얼마 들고 다니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보이는 라디오 쭉 시청해주세요. Because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right, this song is for 체육부장님 ACDC, Back in Black.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Yes, yes, yes.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We're currently broadcasting live in the studio. How exciting is that? 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It is another hour of Morning Groove, everyone. So come on in. It is never too lat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십니다. So come on in on our viewable radio.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그리고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여러분들 보내시면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번호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Just like 0325 our new morning groover 용기를 내어가지고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새싹 new morning groover 0325 morning groover Hello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program. 14년 만에 경단녀를 탈출하고요. 6개월째 직장 다니고 있어요. 늘 비상금 5만 원은 넣어 다니는 것 같아요. After a 14-year career break, I finally landed a job and have been working for 6 months now. I always seem to keep an emergency 50,000 Korean won bill in my bag though. Well,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정말 축하드립니다. 14년 만에 경단 되셨다가 6개월째 직장을 또 착실하게 다니고 계신 032 모닝 그룹어 너무 대단하시고 그 공백 기간 이후에 이렇게 또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시는 그 용기도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요. 마음 먹어서 안 되는 일은 없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쵸?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Maybe it wasn't easy at all. But then you have decided, you have determined to start your career again after 14 years and you made it. Look at you. 정말 대단하시고 축하드리고 비상금 5만 원은 또 들고 다니신다고. 5만 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썸머만큼의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니시는 분은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Yeah, nobody exceeded the amount of cash that I carry. I feel so rich right now. 갑자기 부자 된 느낌, 일시적으로. 저보다 현금 많이 들고 계신 분 계세요? 16만 원보다 더 많은 현금 들고 계시는 분, 들고 다니시는 분. 여러분들은 현금을 들고 다니시나요? 여러분들 돈 안 뺏어요. 그냥 수요조사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Do you carry cash inside your wallet or not? Let me know. 우리 조국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는 지갑은 가지고 다니지를 않아서 현금도 안 가지고 다니는 일상이 오래되었네요. 요새는 지갑도 가끔씩 어디다가 두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서 가끔씩 보물찾기처럼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닙니다. 아주 가끔 지갑을 가져갈 때에는 지인들 모임 때 그리고 지인 자녀들 용돈 줄 일이 있을 때만 가끔 휴대합니다. So our 배송반장님 almost never carries around his wallet, so sometimes he forgets where he left his wallet. 그럴 정도로 지갑을 잘 찾지 않게 되는 거죠. I mean, like, if you have to go outside all day long, honestly, the only thing that we would take was our phone, right? 핸드폰 하나면 솔직히 뭐, 그 어떤 거 들고 갈 필요가 없기는 해요, 사실. 모든 게 다 이 안에 있으니. 하지만, 이거를 이제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 정말 멘붕인 거죠. 그만큼 이렇게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는 했어요. 우리 조국 모닝그룹께서도 이렇게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시니까. So do you not leave any amount of cash inside your car either? 보통 이렇게 현금을 안 들고 다니시면 차에도 좀 놔두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 제 친구는 차에 현금이 1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차에 현금을 많이 놔두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뭐 이쪽에서 받은 봉투 뭐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막 받은 것들을 모아서 보니 한 100만 원 정도 있다고. 그래서 발레 파킹 할 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혹시 모르니까. Never reveal that information either. 절대 이런 정보를 누출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누출해버렸네. 어떤 차인지 모르시잖아요. Morning Groovers. So continue to let me know whether you carry cash or not inside your wallet. 저희는요, 2부에 준비된 코너가 있어요. We have a segment prepared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which is Lyrics Gone Wrong. 오늘 또 저희 출연자 부캐죠. 사실은 가사 읽어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We're gonna have a listen to Michael Jackson, Wanna Be Starting Something.

0: It's time for Lyrics Gone Wrong, everyone. 가사가 조금 이상해요. 코너 돌아왔습니다. Lyrics Gone Wrong.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also known as our special guest. 우리 새빵 모닝 그룹업께서 굿모닝 출첵합니다. 오늘은 어떤 부캐가 나올지 두근두근하네요. 모두 한 주의 시작, 파이팅입니다. So looks like somebody's excited about this alter ego, our special guest. Get ready for it, get ready for it. 우리 선셋 모닝 그룹업, 현금이 얼마 들어있는지보다 오늘 부캐가 누굴까 더 궁금해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니까 살짝 조금 부담이 되네요. 왜 제가 부담될까요? 좋아요. 뭐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캐는 등장합니다. No matter what, this alter ego will appear, okay? Whether you like it or not. 오늘도 우리 부캐 게스트가요. 노래 가사, 어떤 특정한 노래 가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뭘 해야 되죠? 맞아요. 그 가사 낭독을 잘 들어주시고 아, 이 노래! 이거 그거네! 하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ry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our special guest or maybe my alter ego. Okay?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보내실 준비해주시고요. Today's guest will be the one and only 아주 독보적인 우리나라의 배우시죠. 김혜수 씨가 등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 혜선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멋지고 시원시원하고 스타일리시하고 she does good acting, you know, she's just a little bit of everything. So 김혜수, the actress, will do the honor to read out the lyrics for all of us. So listen carefully, everyone.
1: 낮에는 따스러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하는 그런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가 나야. 아, 이거 왜 이래, 새삼스럽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그래.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난 이대 나온 여자 이대 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땐 또 노는 여자. 그런 게 바로 나야. 어디 한번 따라와 볼 테지?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아,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업, 업, 업. 난 신촌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이대 나온 여자야.
0: 그냥 난데, 여러분들. So that was, believe it or not, actress 김혜수 언니. 컨디션이 뭐 좋고 안 좋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는 김혜수 씨와 매칭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요. I guess she was, you know, having a little bit of down condition. But anyway, 우리 하진 모닝 그룹업께서, Oh my god, 김혜수다. 굿모닝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김혜수 씨 오셨다가 금방 가셨어요. Did you guys catch the lyrics? 여러분들 가사 한번 잘 귀담아 들으셨나요? If you did, you would be able to send me the answer, the right answer. 아마 정답을 쉽게 맞추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제가 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읽으면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하면서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대가 그 이대 옆에 아현역인가요? 그쵸? 아현역이 맞나? 그래서 그쪽 동네를 막 얘기를 하려다가 그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혼자 머릿속이 엄청 꼬였었어요. But anyways, that was the song read by 김혜수 모닝그루버. 우리 김혜수 모닝그루버시거든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ry to come up with the answer while we have a listen to a song. Let's go!

All right, so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was the answer for today's quiz.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Can you guys believe that this song came out 12 years ago already? 벌써 이 노래가 나온 지 12년이나 지났었어요. 시간이 진짜 이때만 해도 막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뭐 유튜브 최다 뷰가 나왔다는 둥막전 세계가 막 이거에 미쳤다는 둥 했는데 벌써 이게 12년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BTS 등장하고 제니 등장하고 and our K-pop stars are just doing it up, everyone. 우리 초등학교 모닝그룹어들께서는 알아나요? BTS, 뭐 리센느 등등 전에는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있었다고요. Alright, so our morning goobers who are so smart and clever and quick, they made an effort to send in the answer and I'm just so grateful. 우리 신규 모닝 그룹어신데요. 7222 모닝 그룹어, 싸이의 강남 스타일. 크크. 처음에는 변진섭의 희망사항인 줄이라고 해주셨어요. Actually, this song would have matched perfectly with 김혜수's voice.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나 같은 여자? 왜 이래 이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냥 무조건 다 이대 나온 여자로 통일이 되긴 하지만 이것도 꽤나 어울렸겠네요 좋습니다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 가사에 정답이 있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bviously I mean this quiz is so much easier for you to guess 여기에 정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whichever quiz that we give out on our show They are not difficult at all. 여러분들, 저희가 드리는 퀴즈는 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난이도 생각해가지고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9153 모닝그룹어 정답 강남 스타일. 격하게 선물 받고 싶어요. I wanna receive a gift. The answer is 강남 스타일. 아, 어떡해. 마음이 진짜 애로우고 막 아파오고 막 지금 고통스러워 미치겠는데요. 여러분들, TBS가 지금

날라가가지고 이렇게 생방송을 하는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다 뿌리고 싶은데 저희가 We just have nothing here. 아우 정말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TBS거든요 여러분들. The water fountain broke. We don't get to drink free water here anymore. We just have nothing. 지푸라기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떡해요. 너무 죄송하고 참 뻔뻔하죠. 하지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마음 같아서는 정말 따뜻한 커피와 이런 거 드리고 싶겠지만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열심히 방송하면서 그날만을 꼭 기다리고 그날이 돌아오면 여러분들에게 선물 보따리 마구마구 들고 산타클로스처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 크리스마스 언저리에 그런 시즌이 왔으면 좋겠는데 Hopefully someday near in the future. I am so sorry, but thank you always. Happy Life Morning Group. Oh, today's guest is Kim Hae-soo. So easy! 싸이 강남 스타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Happy Life Morning Group처럼 유쾌하게 정답을 맞춰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최고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악덕 사장이네요. 열정페이잖아요. I always call you guys part-timers, which is 알바생 in Korean, and this is basically an 알바생 not being paid, but I just really, really feel grateful to you guys. 여러분들의 사랑과 서포트 때문에 더 악덕 사장이 되고 있는 썸머인데요. Anyways, did you guys watch that series from Kuteng Play? 그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김혜수 언니가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올해 본 드라마 중에서 아마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쿠팅플레이에서 제가 봤는데 I was just impressed by actress Kim Hae-soo's acting over there. Actually, all of the actors over there. 모든 배우가 다 연기를 잘하고 정말 볼 때마다 Oh my gosh! 이러면서 진짜 리액션을 하면서 보게 되는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명 깊게 봐서 You know, it kind of gave me an inspiration to pull off Kim Hae-soo as my own alter ego. 제가 몇 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누구께? 우리 DJ 박원의 팀장님께.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정말 몸이 한 다섯 개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세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I highly recommend. 혜수 언니 거기 스타일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It's so interesting to see her dress styles in that drama scene. 굉장히 찰떡같이 소화를 너무 잘 해내셔가지고 진짜 김혜수는 김혜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But yeah, that was the quiz, Morning Groovers. 또 다음번에는 어떤 부캐가 나올지 기대를 해주시고 If you want to request any special alter ego or our special guest on our show, give it a try. Send in your request. 여러분들 뭐 이런 부캐 원해요 싶은 거 있으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한번 열심히 섭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try our best to cast that special guest or alter ego. 7222, our new morning groover who sent in the answer, sent another message. They said, You don't need to say sorry. We really appreciate every morning within your energy. It feels like the present. Oh, thank you. Oh, 너무 감동이다, 진짜. 그냥 제 목소리로 이렇게 방송해주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고 말을 이렇게 좀 따뜻하고 예쁘게 해주셨는데 이 맛에 더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이 저를 키우는 겁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항상 그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Okay, let's change our mood a little bit. 괜히 또 TBS 물 안 나오는 얘기에서 우울해져가지고 여러분들 좀 신나는 노래 띄워드릴게요. 뭐 들을까요? This is Big Bang. Wow! Fantastic, baby!

It is the 14th of September, Monday morning, everyone. This is Summer, ready to guide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This week, we can expect typical autumn weather with significant temperature swings between day and night. Today's central regions will feel relatively cool, while parts of the south will see some lingering late summer heat. Mornings and evenings may feel like fall, but daytime temperatures in some southern areas will climb above 30 degrees Celsius.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morning and afternoon is expected to be quite large at around 10 to 15 degrees. During the day, temperatures will rise to 27 degrees in Seoul and 26 degrees in Daejeon. In the south, Gwangju and Busan will reach 29 degrees and Daegu will climb to 30 degrees Celsius. With fewer clouds and warmer conditions in the south, the UV index will be very high today, so make sure to protect yourself from the strong autumn sunshine.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1.4 degrees Celsius. That is it for today's weather. Hope you have a great day ahead. And back to you guys, our lovely morning groovers. 늘 매일 아침 열정페이로 알바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신 우리 모닝 그루버들. Benny says hello. Benny께서 출칙 문자 보내셨네요.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Benny. 우리 고양이 CSI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어제는 안양천을 뛰면서 쓰레기 줍줍했어요. Wow, you have picked up some rubbish while you went out for a run yesterday. 그러게요. 그냥 뛰는 거 플러스 이렇게 또 쓰레기 줍줍까지 좋은 일만 또 하시는 우리 모범을 항상 보여주시고 계신 우리 모닝그루버들, 고양이 CSI 모닝그루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또 하루 마무리를 뿌듯하게 하셨을까요? It feels great after doing these kind of activities, right? It feels great just about the fact that you have went out for a run, you have sweated all over, but at the same time, you did something good. 또 잘한 일.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모으다 보면은 굉장히 하루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알차지고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쵸? 근데 이 쓰레기 줍는 거 말인데, 저도 가끔씩 쓰레기 보이면은 줍거든요? 참, I thought that some people have really creative way of throwing out their trash on the street. 그러니까 뭔가 쓰레기통이 많이 없잖아요. We don't get to find that many rubbish cans or trash cans here in Seoul.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쓰레기통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 뭔가 이렇게 구멍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 딱 맞는 그 플라스틱 컵을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그러니까 절대 바닥에다가 에이 이러면서 버리진 않아요. 어디 구멍 같은 데다가 껴가지고 버리는 거죠. 근데 that is still the same. That is littering too. 그것도 쓰레기를 결국에는 버리는 행위인 거잖아요. 근데 땅바닥에 버릴 바에는 뭐 어디 이제 벽돌 같은 데다가 이제 꽂아놓다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쓰레기들을 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횡단보도에 봄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딱 컵 같은 거 올려놓고 아 그러면 안 돼요. 네. That's all littering. That's not you being a better person at all. 그렇다고 조금 더 낫는 쓰레기 버리기 행위가 아닌 거기 때문에 참 줍다 보면은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Marco Polo says 다음 주 추석이에요. 이번 주만 참으면 연휴입니다. Fighting! So obviously, we are looking forward to that long vacation for Chuseok holiday next week. 벌써 다음 주.

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it feels just about right. The weather is getting cooler, so obviously it is time for Chuseok holiday. 우리가 합법적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배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모든 일은 다 추석 다음에 이렇게 미룰 수 있는 절호의 chance. So you must be all busy getting things done right before the Chuseok holiday. 뭐 끝낼 일들은 항상 뭐 연휴 전에 마무리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또 이번 주 알차게 바쁘게 보내셔야겠어요. 우리 스치는 바람 모닝그룹께서 This is regarding MG Q&A question where I asked you guys if you carry cash inside your wallet or not. 스치는 바람님께서 썸머님의 한마디에 모두 오늘 지갑에 얼마 있는지 뒤적뒤적하는 모습이 떠오르니 유쾌하네요. 다들 즐거운 한 주 시작하세요. So yeah, it feels quite cute actually to picture those people listening, you know, to check out their wallet to see and check how much cash that they carry inside their wallet.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귀여우세요. 어? 나 진짜 현금 얼마나 가지고 다니지? 가만히 있어보자 이러면서 아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요즘은 늘 크크크 말투라고 또 놀림받았잖아요 제가. 어 진짜 가만히 있어보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그렇대요. 아니 뭐 이게 왜 그쵸? 가만히 있어보라고요. 내가 한번 찾겠다고요 현금. Stay still. I don't know why Korean people say that right before they're about to do something. 가만히 있어보자 is basically like, okay, stay still. 그러니까 다 방해하지 마. 나 지금 뭐 할 거야? I need some time to think. 뭐 이런 건가? 어쨌든 이게 입에 배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은 어디서 밥을 먹어야 잘 먹었던 소문이 날까나. 소문나는 거 좋아하고. 좋습니다. Morning Groover들.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CeeLo Green, Forget You.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after Forget You by Sailor Green was B.O.B. featuring Bruno Mars and Nothing on You. 박재범님께서 또 리메이크 버전 만들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That was the song afterwards. 우리 새빵 모닝그룹업께서 썸머피디님 존재 자체가 선물이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This message really makes my day.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How can someone think so beautifully like this? And just say words that are so beautiful like this?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곧 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새빵모닝 그룹에서는 평소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하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도 제 선물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I actually felt really delighted on my way to work today. 오늘 아침에도 저는 콧노래 부르면서 또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 나눌까 이런 생각으로 출근을 했는데 I hope you are starting your week the same way too. I know that you don't want to work. I know that you want to rest. I know that you want to go somewhere and just, you know, have some vacation and everything. But in reality, we just gotta go where we gotta go.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좋아진 날씨도 느끼고 하다 보면은 꽤나 그냥 버틸 수 있는 한 주가 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If you put yourself in a good mood, I am pretty sure that you can get through this week without any difficulties, Morning Groovers. So don't forget, and I will be here for you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뭐 매일 같이 있어드리고 싶지만 적어도 월수금 생방송으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출근길 제가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또 아침에 기분 나쁘게 하루 시작하시지 마시고 즐겁게 즐거운 마음가짐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 really want to recommend you to just get out there these days. 뭐 달리기, 뭐 자전거, 걷기 다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진짜 이 날씨 언제 또 우리가 트렌치코트 꺼내 입고 막 패딩 꺼내 입고 이런 날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So we always have to be prepared. 추우면 나가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Now is the chance. Go camping like 체육부장님. Go out for bicycle riding just like I did. 너무 좋던데요? 저 진짜 자전거 고수가 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어찌나 이렇게 뿌듯한지. So about a month ago, I wasn't able to ride bicycles on the down slopes. 그러니까 내리막길에 자전거를 못 탔었어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미드 서티인데 자전거를 잘못탄제 자신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는 막 사이길도 막 이렇게 다니고 여유 있게 막 경치도 좀 구경을 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서야요. 아마 듣고 계신 우리 초등학생 모닝그룹업께서 난잘 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많은 초등학생 여러분들이 저를 추월해 가더라고요. 느려가지고. But that is me just enjoying my slow speed while riding a bicycle. 어쨌든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날들, 아름다운 나날들 많이 즐기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Probably it is time for me to wrap up the show.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다시 보기, 다시 듣기 원하시면 go visit our channel, TBS EFM, and also another channel, TBS EFM Morning Groove. We have two channels where I upload reruns, Morning Groovers. Don't forget to subscribe. 조회수가 한 영상은 2000이나 찍었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Ray. Where is my husband? 남편 어딨어?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Jamiroquai Cloud 9 to get us started on this Monday morning.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 are listening to 101.2, 101.3. I'm glad that you are spending this part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Monday, September 14th, and the time is 10:05 and 24 seconds,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weekday from 10 a.m. to noon on TBS eFM 101.3, bringing music, stories, thoughts, and a little company for your day. And yes, we are live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you'll find us waiting for you there as a Poinen Radio. And if you want to jump into the conversation, you can also come to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You can come in, say hi, drop a thought, share your morning. We love hearing your voice in the mix. And if you missed a live show, which is what we are doing in the morning right now, not to worry, becaus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at 2 a.m. the morning after.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 여러 곳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Live 검색하시면은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카카오 오픈 채팅룸 또는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즐거운 주말 되셨습니까? 얼마 전에 아주 핫한 국밥집에 갔었습니다. 아주 긴 줄을 서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초 핫 플레이스인데요. A few days ago, I had this opportunity to go to a very popular 국밥 place, one of those places where, you know, standing in a long line is just basically the part of the experience. 근데 이제 같이 간 친구와 맛있게 국밥을 먹으면서 상당히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너무 맛있어서 그냥 내 국밥 먹는데 집중을 하는 편인데 상대방의 상당히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그 친구는 밥을 국물에 끝까지 말지 않고 국물부터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 건더기만 남겨진 상태까지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밥과 국물부터 이렇게 시작한다. 그래서 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So, while I was eating with a friend, I noticed something a little unusual. My friend never mixed his rice into the soup. Instead, he kept eating the broth part first. Until eventually there was almost nothing left but the meat and other ingredient. 근데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네. 생각했는데 저 역시 저만의 방식으로 국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고기들을 하나하나 건져서 먹은 다음에 어느 정도 먹었다고 생각하면은 밥을 국물의 전체를 말아서 아주 밥과 국물을 뜨겁게 해서 먹고 있더라고요. Then I looked at my own bowl and realized I do have also very distinct way of, you know, very distinct method of eating the 국밥. I pick out the pieces of meat one by one and eat them first. Then, once the meat is almost gone, I put all my rice into the broth and eating it really piping hot. 제가 그렇게 먹는다고 이렇게 뭔가 인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먹는 방식을 채택을 한 그렇게 먹는 방식이 만들어진 저만의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비슷하면서도 정말 다르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하늘을 보면은 구름은 다시 한번 볼 수 없는 모양의 구름이잖아요. 그죠? 비슷한 구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절대로 다시 똑같은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의 구름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 역시 굉장히 우리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절대 같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국밥을 먹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It's funny how we can be so similar yet so different at the same time. You know, the clouds that we see today will never take exactly the same shape again. Never again. We can say that for sure. And I think people are like that too. We may share similarities, but no two of us can ever be exactly alike. 그건 뭐 약간 side thought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먹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나만의 어떤 방식이 있죠. 개인적인 먹는 순서, 뭐 방식 같은 게 있죠. 생각해 보면 참 많습니다. You know, even as something as simple as a bowl of 국밥 comes with our own little rules. 그럼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만의 독특한 음식 먹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What is your strangely specific way of eating something? 뭐 어떤 음식을 지정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라면 먹는 방식, 또 뭐 탕수육, 뭐 찍먹, 부먹은 뭐 아주 오래된 그 controversy죠. So for example, eating ramen, how we eat ramen, and how we prefer to eat the 탕수육, 아니면 뭐 피자나 뭐 햄버거, 비빔밥, 짜장면, 냉면, 치킨, 시리얼, 식빵, 계란후라이, 정말 다양한 음식을 나름대로의 나는 이것을 먹는 방법과 어떤 철학이 철학까지는 이제 얘기하지 맙시다. 저는 음식 먹는데 약간 철학까지 약간 이렇게 들먹거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So again, 나만의, 여러분만의 독특한 음식 먹는 방법 뭐가 있나요? What is your specific way of eating something? 이런 질문 드려보면서 오늘 월요일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내주실 것은요,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 아까 언급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답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Any Way the Wind Blows 라는 곡인데요. 에바 노블자라, 그 다음에 조 블랙맨 두 분이 부르는 곡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Eat it like that, you know? 오, 위즈덤님. 고기 따로, 상추 따로요? 오, why? Let me ask you first of all, why would you do that? 그러니까 고기 먼저 한 입, 한 점 입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상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렇군요. 쌈장. 쌈장도 혹시 따로? 그럼 여러 번, 한 입에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So, wisdom님 says, I eat meat and 상추, lettuce separately. And I wanted to know why. I mean, does it taste better like that or just is it for convenience? 어떤 편의를 위해서인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죠? 뭐, 부먹, 찍먹, 그, controversy는 뭐, 얘기하지 않을게요. 탕수육. 저는 뭐, 두 개가 크게 다른가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돌 던지실 분 계시겠죠. You know, I don't see the controversy between 부먹 and 찍먹. It all tastes not so different to me. 또, 피자를 드실 때, 이제, 끝부분부터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I know there are people who eat pizza, you know, from the crust. 이유는 알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이유는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 냠냠냠이라는 곡인데요. 이진아 씨, But this one is a rebooted version with the 탁 한번 들어보시죠.

Yeah, such a distinct vibe she has, Izina. 그렇죠? This remix version is a bit of a Shibuya feel to it. 좋습니다. 위스덤님께서 따로 먹는 이유는 음식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끼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렇게 먹다 보면 흘리지도 않아서 고기, 그다음에 상추 따로 드신다는 위스덤님. I enjoy the food natural flavor just as is, and if you get used to it, it's pretty convenient because you don't spill anything. 그렇군요. 글쎄요, 차라리 그냥 흘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농담이고요. 그런 이유군요. 상추의 맛, 그럼 고기의 맛. 그럼 상추만 따로 드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죠? 괜히 딴지를 걸고 싶은 이 느낌. 좋습니다. So, what is your unique way of eating something?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음식 먹는 방법 여쭤보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빌리 조엘입니다. My Life.

Incognito Autumn Song 였습니다. Okay, let's get to some more of the messages. Unique way of some of our QT님's eating. 7582님께서는 Q모닝입니다. 저는 비빔밥을 먹을 때 안 섞어서 먹어요. 아하. 그냥 백반 먹듯이 각 재료를 떠먹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비빔밥이라는 것은 그것의 핵심은 비빔이지만요. 사실 좀 비비기 귀찮은 것 같아요. 7582님, I have a strangely specific way of eating bibimbap. I never mix all the ingredients together fully, I guess. 어느 정도는 섞으시는데, 그죠? Instead, I eat each ingredient separately. Oh, okay, 아예 안 섞는다. Almost as if I was eating a 백반. I know that sounds strange because the main point of bibimbap is to mix everything together. I'm too lazy to mix it. That is quite strange. 저는 이렇게 그 비빔밥을 잘 안 비비신다는 의미로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 I initially understood it as you don't mix the 비빔밥 fully, but it turns out that you don't mix it at all. 그러니까 밥 드시고 비빔밥 재료를 하나둘씩 이렇게 넣으신다는 거죠. 그럼 고추장이나 그럼 참기름은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Because I'm kind of similar with bibimbap or 짜장면. 뭔가 이제 비벼야 되는 거 있잖아요. You know those food that where you have to mix it fully to really get the right taste. 저는 안 비벼요 잘. 그러니까 뭐 비빔면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그렇죠? 그런 것도 보면은 잘 안 비비고 그냥 먹거든요. I have my way of you know I mean reason for it. 그래서 옆에서 아내가 아 이거 좀 잘 좀 비벼서 먹지 왜 이렇게 안 비벼서 먹냐고. My wife would tell me, you know, why don't you just, you know, mix it fully so that you get the full taste, right? 저 굉장히 옆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다 비비면 너무 강한 맛이 돼서 that is my excuse. That is what I tell my, you know, wife that, you know, because it's just the taste become just too strong. 하지만 약간 좀 저도 귀찮아서라는 것도 좀 있거든요. 다 비비기가 너무 귀찮은. 그래서 약간의 excuse가 그런 excuse인데. 하지만 7582님께서는 it's an entirely different thing. You just like, you know, wisdom님 who eats 상추 and meat separately. 각자의 맛을 즐기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비빔밥의 형태를 가질 이유는 없네요. 굳이. 그죠? That is so hilarious. That is so hilarious라는 곡 신청을 또 마침 해주셨네요. 찰리 푸스의 곡인데 듣고 오겠습니다.

couple of tracks. Charlie Puth, That's Hilarious, which was a request from 7582님, who eats bibimbap, you know, treating each ingredient as just one of the dishes on the baekban. 그렇군요. And the following track was Kyuhyun, Fall Into You, 내 안에 가을, which was a request from 제니님, 베니님, who said he eats meat rice bowl, 덮밥. When he does eat tteokbap, meat rice bowl, he cuts up the meat and mix it into the rice before eating. 덮밥인 경우는 안에 이제 고기가 들어있는데 고기를 잘라서 더 비벼서 드신다라는 얘기죠. And if it's chicken, though, he eats it the right way. No, he eats it right away. 치킨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프로세스 없이 바로 드신다라는 그런 답변 주셨습니다. I guess, yeah, chicken, if it's a fried chicken, right, it's kind of hard to mix it into the rice. And, you know, chicken, 뭐, fried chicken은 그냥 그 크리스피한 그 맛 그대로 먹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죠? Excuse me. So, let's move on and introduce more messages. Excuse me. This one from 3998님. This is something I did as a kid, but I used to put rice in milk and eat it because I wanted to grow taller. Well, I'm still short. And for a while, I used to dip my meat in mayonnaise instead of 쌈장. But these days, I just eat it the usual way. 그렇군요. 어릴 때 키가 크려고 분유를 타서 밥에 말아 먹었다고. 아하, 그렇군요. 저는 그냥 우유에다 밥 말아 드셨다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분유를 타서 밥에 말아 먹고 우유나 선식이랑 밥이랑 먹었던 기억입니다. 그렇군요. 아, 우유랑도 같이 드셨다고? 그리고 한참 고기에 쌈장 대신 마요네즈 찍어 먹었네요. 근데 키 크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 키가 그렇게 안 크시다고 이렇게 마요네즈를 드신 찍어 드신 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Is it just for the taste of it or 쌈장 대신에 마요네즈? I think it could be very buttery and very, I don't know, 느끼해. But I guess 마요네즈는 가끔가다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ingredient가 될 수 있습니다. I used to put a lot of mayonnaise when I cook 김치볶음밥. And mayonnaise is great when you eat it with squid. 오징어 또 이제 드실 때 마요네즈랑 먹으면 정말 맛있죠. Ooh, yes. I haven't eaten those in a while. 그렇게 먹어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오징어 한번 좀 다시 구입해서 구워 먹어야겠네요. 근데 요즘에는 you know, if you even if you want to eat squid these days, 요즘에는 이제 집에 인덕션이 많으시잖아요. You have inductions these days, which is kind of makes it difficult to you know barbecue squid.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버너 같은 데다 이렇게 대신해서 먹는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죠. 요즘에는. 감사드립니다. 3998님. That is quite unique, I would have to say. 계속해서 여러분들 유니크한 eating habit 들려주시고요. 노래 듣고 와서 3, 4부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들려드릴 곡은요. 에릭 클랩튼이 부른 Autumn Leaves 있거든요. 아주 분위기 있는 Autumn Leaves입니다. 들어보시죠.

We are already halfway through 101.2, 101.3. You are with EQ, your producer and host. We are live all the way until noon. If you want to watch us in action, you can also search for TBS EFM Live on YouTube and join us on the official radio stream, 보이는 라디오 스트림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If you missed the live show, we got two more chances to catch us at 6 p.m. tonight and 2 a.m. tomorrow morning. Also, 다시 보기 채널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6시나 2시에도 rerun 청취가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다시 보기 채널 아카이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TBS EFM 아카이브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다시 듣기, 월요일부터 금요일 다시 듣기, 선곡표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Of course, we want to hear from you. You can find us on Kakao channel by searching 101.2, 101.3 on the open chatting channel.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r you can also text us at the pound 1013, which will cost you 51 per message. So, always interesting to talk about, you know, how different people have different ways of eating a certain food, how different methods, such a diverse method to eating the same food, don't you think? 참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아주 섬세하면서도 재밌으면서도 다르네요. 그렇죠? 1100님 문자로 메시지 주셨는데 새싹이시네요. 새싹 1100님 감사드리고요. Who says 저는 미역국이나 소고기 무국을 좋아하는데 항상 묵은 김장김치랑 먹는 걸 좋아합니다. 속이 편한 건 기분 탓일까요? 이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I totally agree. 1100님 says, I love seaweed soup and beef radish soup, and I always like to have them with the well-fermented kimchi from the previous kimchi-making season, 김장. And somehow that combination seems to make my stomach feel more comfortable. Or is it just in my head? What do you think, AQ? Yes, I think whenever you eat food of your choice, food of your favorite, choice, always make your stomach feel comfortable. Always easy on your stomach.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항상 그렇죠. And 김장김치랑 드시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I always love eating any cook with 김장김치. 김장김치를 먹어야죠. 잘 익은 김장김치. 항상, you know, you can never go wrong with, you know, well-fermented 김장김치. 그죠? 저도 미역국, 소고기 묵국 참 좋아하는데, 정말 잘 익은 김치만 있으면은 아무런 그, 뭐지, 반찬이 필요 없죠. 미역국, 이렇게, 한 숟가락 이렇게 푹 푼 다음에, 거기다 이제 김치 딱 얹어서 먹으면은, love it, love it. 전매추 결정됐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전매추가 또 형성이 되네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1100님. 여러분들 참 사연들 흥미로운 사연들 많이 도착해 있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st Monday we had the guitarist 박주원. And if you remember, by the way, his video of the interview is uploaded to TBS EFM YouTube channel. So if you missed our interview with Park Joon, guitarist, you can check it out on the TBS EFM YouTube channel. 그 중에서 카를로스 가르델이 정말 레전더리한 그 뮤지션이죠. 그 탱고 뮤지션인데 그분이 부른 신곡을 이제 박주원 씨가 기타 연주를 한 그런 연주가 있었죠. 오늘은 그 여인의 향곡, 여인의 향기. I'm getting ahead of myself. 탱고라는 말씀은 여인의 향기. Por una cabeza이죠. 그 원곡 부르신 분이죠. 카를로스 가르델 그 곡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couple of tracks. Carlos Gardel, Por Una Cabeza. And the following track was a Korean band, actually. Another Season, O Brazil, Priscilla Balancer. 라는 곡,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Interesting. Yeah. 진짜 이런 이야기는 의외의 어떤 답변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I'm getting a lot of unexpected answers and just to realize how different we all are. 뽀글님께서도 저는 그냥 하얀 순두부, 그 순두부 국물만, 순두부랑 그 순두부 국물만 있는 뜨거운 순두부에는 양념장을 절대 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먹습니다. 이미 약간 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When I have a plain 순두부, I never add any seasoning because it has a little bit of a flavor to it already. I just prefer it just as is. 그렇군요. 그리고 가끔 비빔밥에 참기름만 넣어 먹기도 합니다. 고추장을 안 넣고요. So for 비빔밥, I eat 비빔밥 with nothing but sesame oil. No 고추장 at all. 그렇군요. 매운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위스덤님도 저도 비빔밥에 고추장 안 넣어요. Seems like we have a lot of different ways of eating 비빔밥 from our kitchen님. So Andy Mike님도 저는 비빔밥을 안 비빈다는, which is similar to one of our previous listener. 2부에서 소개해드렸던 우리 리스너분. 그냥 그대로 먹는다라고 이렇게 귀찮기도 하고 약간 백반처럼 그렇게 드신다는 키트님도 계셨는데 앤디 마이크님 역시 그렇군요. Which is I don't understand. 근데 다 이유가 있으시죠, 그죠? 서로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It's not like you need to understand, you know, where they're coming from. I mean, just that that's the fact. You know, they like it that way. 가끔가다 이제 음식을 갖고 상대방이 어떻게 먹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런 거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I think there are people who gets way too serious about eating certain food. 음식은 그냥 즐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Whenever people get too serious about you know, food, I say, you know, you just take it easy. It's just food, right? 아니면 뭐 아닐 수 있죠.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음식이 진지한 어떤 연구 대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1033님께서는 저는 이건 독특하다기보다는 까탈스러운 건데 제가 아는 어떤 중학생 아이는 계란 후라이를 초 써니사이드업으로만 먹어요. 초 써니사이드업. So this one middle schooler that I know who would only eat the fried eggs super써니사이드업. 그렇군요. 그래서 노른자가 살짝만 더 익더라도 밥에 비빌 노른자가 부족하다고 투덜댑니다. So if the yolk gets even slightly overcooked, he complains that there won't be enough to enough yolk to mix into the rice. 꼬마일 때는 우리 엄마 요리 잘한다고 계란 후라이 잘한다고 자랑하던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He used to be so proud of her mom, who is really good at making fried, you know, egg fries, you know, fried eggs. 그렇군요. 사춘기인가 봅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노른자를 따로 하나 주세요. 예, 비벼 먹을 노른자를 따로 주시면 어떨까요? How about having cooking a dedicated yolk just to mix into the rice? 그래야지 불평 불만을 안 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특이하네요.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만. 함께 신청을 해주신 곡은 후라이의 꿈. 아주 적당한 신청곡이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입니다. 후라이의 꿈.

A couple of tracks, Ang Myu, Hurai의 꿈, and Never Gonna Let You Go, Sergio Mendez의 곡이었습니다. So that concludes our very volatile discussion about, you know, how to eat a certain food. 라면 같은 경우도 참 그런 게 많은데, you know, I once told my wife, you know, I can eat one serving of 라면 in one 젓가락. 내가 라면 하나를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말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And I asked her, you want to see it? 한번 제가 시범을 볼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why would you want to do that? 아니, 왜? 어떤 이유로 굳이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So just for fun of it. So again, many ways of eating food, and I say just respect each other's way of eating food. Any way they want it, you know, just leave it like that, right? 오늘 뮤직 부티크 준비되어 있는데요. 곡 한 곡 듣고 와서 뮤직 부티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Journey입니다. Any way you want it.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의 뮤직 부티크 시간. 오늘은요, 주말에 들었던 몇몇 곡들이 있었습니다. I was driving for a long time over the weekend, so I had a chance to listen to a lot of songs while driving. 근데 이제 그 곡들이 묘하게 어떤 하나의 분위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Songs I listened to over the weekend somehow seemed to connect with one another. 요즘에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신중현 선생님 다큐 그 이제 영상 작업을 하면서 특히나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을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 These days I've been listening to a lot of 신중현's music because I'm working on the video of my documentary about Mr. 신중현. So 그 중에 이제 토요일 날 이 곡을 들으면서 이 기타 파트가 너무 멋져서 사실 와 너무 멋지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You know, I have my guitar here with me. 이 신중현 선생님은 뭐 as you know, he's an amazing guitarist, right? And thing that really I have even more respect for 신중현 is that he was a great composer. 기타리스트였지만 상당히 또 훌륭한 작곡가였기 때문에 so guitar playing is sort of a part of his you know, composition. 그러니까 기타를 그냥 하나의 악기로 그런 치는 게 아니라 기타의 연주 하나하나도 굉장히 작곡이 된 그런 연주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리프를 많이 만들어내시기도 했죠. 그래서 햇님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김정미 씨가 부르신 곡인데 신중현 씨의 프로듀싱과 또 작곡으로 만들어진 곡인데 이 곡을 처음 들은 외국인이 와, what a beautiful acid folk song. 정말 아름다운 acid folk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Never really saw that song as an acid folk song. 하지만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듣는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햇님 노래 제가 기타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잘 들리나요, 감독님? 그 네, 제 목소리하고 이게 크지 않게 들리면 되는데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연습하는데 너무 기타 라인이 너무 이 심플하거든요.

이 부분 있죠. 와,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이 심플 코드 라인 자체는 상당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G, E마이너, C거든요. 정말 새로울 게 없는 아주 심플한 코드 진행인데도 중간중간에 그런 멜로디에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와 계속 너무 좋아서 이 기타를 연습했거든요. 주말 동안에. 그래서 오늘 연습한 거 조금 들려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곡. 김정미, 햇님입니다.

Yes, 김정미 햇님입니다. 윗썸님께서 목소리도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Yes. 진짜 이분의 목소리는, I don't know. Just I don't have the right words to really describe her voice. 너무 좋지 않나요? 근데 제가 한 거는 조금 다르죠. 근데 가사도 하얀 물결 위에입니다.

한번 제대로 커버를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케이, moving on to our next song. 다음 곡은 신중현 선생님이 이제 그 70년대 인기 가수 장현 씨에게 주신 곡인데, they actually had a big huge hit together. 기다려줘, 기다려줘. 그 히트곡을 그 두 분의 이제 컴비네이션에서 만들어진 히트곡인데, 이 곡 역시 굉장히 잘 알려진, 잘,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인데, 안개를 헤치고라는 곡입니다. One of the songs that he produced and composed for the singer 장현 씨. 근데 이 곡 역시, 아까 햇님처럼 굉장히 그 사이키델릭의 느낌이 있는데, 특히 중간에 나오는 이 하모닉 마이너의 발

바이올린 솔로가 있거든요. 프레이징이 있는데 굉장히 정말 몽환적입니다. It is, you know what it is. The Korean psychedelic at its pinnacle, I would have to say. 한번 들어보실까요? 장현입니다. 안개를 헤치고.

작년 안개를 헤치고 있습니다. Did she catch that part? That very psychedelic part? 1033님께서 중간에 오보의 소리인가요? I kind of had hard time kind of, you know, figuring out what the exact instrument was. Could have been oboe or clarinet even. 뭔가 이렇게 얇은 이제 그 소리인데 something like that. 1033님께서 예전 음악들이 더 다양성이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I think, you know, thinking that this was released in back in 70s, 70년대 이런 음악이 또 메인스트림 음악, 주류 음악,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분이었잖아요. 또 장현 씨가. So on to next track. This one. Talking about Korean psychedelic, and a lot of foreigners view this kind of music, you know, 신중현 선생님's music, and also this band, 이날치's music, as sort of a Korean psychedelic. I mean, psychedelic is such a wide spectrum of a term that is, right? 근데 그들이 느끼는 psychedelic은 또 이런 음악이다라고 좀 알 수 있었던 게 이 곡의 댓글들을 보니까 Loving the 60s psychedelic vibe. 이날치의 곡인데 이날치 performed for this radio station called KEXP, which is a Seattle-based national radio, not national radio, but sort of a public radio funded by people. So it's a non-profit. It's not a commercial station.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기부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그런 라디오 스테이션인데 KXP가 상당히 좋은 라이브 버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치가 KXP에서 연주한 버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Korean Psychedelic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날치입니다. 신의 고향.

0: 人得多，你心中不是大呀，跨不进那一眼就倒倒倒倒倒，你呀能说不着，说着人家不得有一脑瓜，你说你刚刚那边是说你你迷我了，不知道哪里有去，到哪里找遍，到哪见你，世上迷我多深。
1: 이날치 신의 고향이었습니다. Live on KEXP, the radio station. 그래서 이 댓글들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You know, they view it as a Korean style, you know, psychedelic. And a lot of people say, you know, I don't even know the lyrics to the song, but I love it. And I'm listening to it all day long. 이런 식으로 전혀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어도 너무 좋다라는 이런 이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뽀글님께서는 Korean The Doors로구나. Yes, has that Doors, you know, the Harmon organ vibe also. 마지막 곡으로는 역시 해외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Korean 약간 이날치와 비슷한 스타일의 ADG7, 악단 광칠, 뭐 한국에서도 너무 유명한 팀이지만 이분들이 They also perform for KEXP and also they perform for Tiny Desk Concert NPR.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악단 광칠 ADG7이 Tiny Desk Concert로 연주한 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欢迎回到拯救骆慧的书架。那这一期我们和采薇一起跟着米兰昆德拉的思路讨论一下不朽的命题。那刚才采薇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从灵感到作品，每一步都藏在意念之间，在意念与现实的缝隙里，我们一起用耳朵来感受艺术。

青山的外孙。我的名字是因为亚达维瓦纳，汉名高雷。

0: And that was Tove Lo with Habit, Stay High.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억지로 막 끌고 가는데 이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습관들인 걸 안 하잖아요? 오히려 약간 어색해집니다. And I think that is when you know a habit has really become part of you. The tiny things you repeat every day can quietly shape your whole routine. So, what is one small habit that has changed you more than you expected?
1: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모닝그루브를 듣는 습관, 아침 눈 뜨자마자 출근 준비하면서 라디오를 켜는 그런 습관.
0: But indeed, these little small habits does indeed change your whole life routine.
1: 이 처음에는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또 만드는 것 같아요.
0: You know, your habits actually makes who you are, like in reverse. So it's quite interesting how it works.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another week has started. Good morning to you. We are live in the studio. The weather is feeling quite cool these days, especially during morning time. So please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since we're live in the studio, I want to hear a lot from you.
1: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과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끌어 가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0: If you are tuning in on our viable radio, 보이는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over there for free.
1: TBS EFM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쉽습니다.
0: Okay, so let's see who are saying hello to me.
1: 우리 Young H 모닝그루버, Dr. Paper 모닝그루버, 호박맨 모닝그루버, 그리고 Happy Life 모닝그루버. Good morning, 모닝그루버와 시작하는 아침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좋은 거 있죠?
0: It just feels right and safe. And it feels really delightful to be here in the studio talking to you guys.
1: 정말 제 일상의 어떤 행복이에요.
0: It's like one of the joys in my daily life routine for sure. Morning Groovers, I will be waiting to hear from you all day long actually.
1: 하루 종일 여러분들 메시지만 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두 시간 동안 또 재미있게 떠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0: Let's now move on to MG Q&A.
2: '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And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1: 주말 동안에 이번엔 또 어떤 걸 여쭤보지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0: You know, during the weekends, it's one of those days where I get to think about those MG Q&A questions so that you can answer. I always think about you like this.
1: 여러분들 주말 동안 또 여러분 생각하는 저 어때요?
0: Actually, yesterday I was outside all day long.
1: 거의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0: It feels like I'm doing something wrong if I just stay home.
1: 집에만 있으면 약간 좀 범죄 저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최대한 요즘에 밖에 많이 나가려고 합니다.
0: So I went out for another badminton workout during the daytime. And then all day long I went out for bicycle riding.
1: 요즘 자전거 타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아, MG Q&A 뭐하지?
0: And this is the question that I came up with, Morning Groovers.
1: 결국에는 제가 과연 어떤 질문을 생각해냈을까요? 오늘의 질문! 나는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조사 질문입니다.
0: Today I want to research whether you carry cash in your wallet or not. Do you carry cash in your wallet? Or do you not carry cash in your wallet?
1: 여러분들께서는 지갑을 들고 다니시나요? 요즘엔 지갑 잘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죠? 만약에 지갑을 들고 다니시면 현금을 들고 다니시는지 궁금해요.
0: Because we always

0: pay with credit cards these days. Not even physical credit cards anymore. We use all these different kinds of convenient pay services. So I don't see many people carrying around cash.
1: 근데 또 어디 식당 가거나 이러면은 가끔씩 현금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0: Sometimes you need those cash, especially when you want to park, when going to a restaurant,
1: 뭐 발레 파킹 등등. 종종 현금을 쓸 때가 있는데 현금이 없으면 좀 난감할 때가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다니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0: So obviously when I ask you guys a question, I always try to come up with my answer first to give you guys an example.
1: 저는 현금을 얼마 들고 다닐까요?
0: I actually have to check right now.
1: 한번 확인해 볼까?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한번 생방송으로 같이 썸머지갑에 뭐가 있나, 현금이 얼마나 있나 확인해볼까요?
0: I actually do carry around my wallet. That is one thing that I would have to tell you. Let's check.
1: 아이고.
0: Okay, okay. Right now, I have brought my wallet here.
1: 지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자, 만 원. 5만원? 5만원짜리 3개에다가 만원, 16만원 제가 가지고 다니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썸머 지갑에 16만원의 현금이 있다. 랄랄랄랄라, 현금 부채. 괜히 이렇게 현금을 한번 만져봤는데요.
0: 자, it's time for you to check your own wallets, morning groovers.
1: 이제 셀프 한번 체크를 해보시도록 할까요? 나는 현금을 들고 다닌다, 안 다닌다. 들고 다니면 얼마 들고 다니시나요? 뺏어가지 않을 테니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And also if you're tuning in on our TBS EFM's 보이는 라디오,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Alright, morning groovers, with this question, I will be back after Harry Styles, As It Was.

So while I was reporting our weather update, it got me thinking. Are you guys turning on the air conditioner these days? 여러분들 요즘 에어컨 틀고 사시나요? Or if you're driving, do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Actually, I think this is the first time for me to actually drive without my air conditioner on. 오늘 처음으로, 그냥 처음은 아니죠. 오랜만에 에어컨 안 틀고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뭔가 아침이 좀 쌀쌀해진 느낌인데,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Let's carry on with our show because we have many morning groovers saying hello to me. 저한테 안녕하세요. 막 인사 건네시는 모닝그루버들이 계셔서, Okay, okay. Everybody calm down, calm down. 제가 한분한분 읽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 주세요. Sween Morning Groover님께서 on our YouTube says hello, hello there, hi. 상민 Morning Groover 안녕하시고요. 우리 제임스 Morning Groover도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캠핑하고 정리하고 몸이 쑤시지만 맨날 또 가는 캠핑의 매력. 오늘은 밖에 뛰려고 나왔어요. 신나는 음악 많이 틀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 looks like you had some great time on your camping last weekend. I know that you wanted to invite me, but I just didn't have the time to go. 체육부장님, 저 너무 초대하고 싶으셨던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바빴어요. 캠핑 즐거우셨나요? 저 없이도? 저 캠핑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쩜 이렇게 한 번도 캠핑을 안 가볼 수가 있어요? 저 요즘에 그 유행하는 차박 이런 것도 안 해보고. At first, I had a stereotype. I'd be like, oh my gosh, I'll be surrounded by mosquitoes. Oh my gosh, I don't want to do any labor. I don't want to like, grill meat and everything. I don't want to prepare for everything. But I heard that it got so convenient for people to go camping these days. So I was like, okay, maybe the weather is getting nice. I might as well just give it a try one day. 그래서 요즘에는 좀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캠핑?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막 밤에 진짜 1박으로 이렇게 캠핑하면 막 별도 보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낭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렛츠 고, 체육부장님. 운동 잘 하시고요. Okay, let's go back to MGQ&A. Do you carry cash in your wallet or not? Today, I wanted to do a little bit of a research. 오늘은 좀 조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현금 들고 다니시나요? 현금 전혀 안 들고 다니시나요? 어떤 답들이 왔을까? 5382. 저는 현금을 가지고 다녀요. 친구가 막 먼저 내려고 하면 최소한 덫이는 할수 있게요. 때로 현금 내면 할인해주는 매장도 있어요. Oh, for sure. Some restaurants, if you go to certain places, they actually give you a discount when you pay by cash. And also, according to 5382, they carry cash so that they can Dutch pay when their friend is about to pay something. 근데 이게 만약에 친구가 막 이렇게 계산 내가 할게 하고 냈어요. 그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랑 같이, 이게 반반으로 내자. 이렇게 하고 현금을 딱 건네줬는데, 저 현금 없는 매장인데요. 이러면 어떡해요? 그럼, 그래. 이번엔 너가 사. 이거 좋은 방법인데?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친구가 결제하면은, 아니야. 이거 절반은 너가 이걸로 낼게. 이러면은 현금 없는 매장.

경우는 좀 다르구나. Of course, it really depends on countries, right? Because it has to do with their culture. I kind of thought so. 근데 I always have this thing about paying in cash when traveling abroad. I mean, I mostly pay with my credit card here in Korea, but when I do travel, I kind of like to touch the cash of other country. I don't know. It feels like I'm really traveling. If I just pay by certain pay system, it doesn't feel authentic somehow. 뭔가 그 현금으로 해외여행 가가지고 내고 이러면 약간 은행 놀이 하는 것 같고 부루마블 하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So it's quite fun for me to pay in cash whenever I'm traveling. Not only in Europe, but some other places as well. 일본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만 해도 다 웬만하면 현금으로 냈었던 것 같은데 I think things has changed in Japan as well. I just went there last year and I came to realize that they don't really accept cash. Not many of places accept cash. 그래서 뭐 그 페이로 많이 결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많이 바뀌고 있기는 합니다.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저는 지갑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를 방문하려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당연히 가지고 다니고요. 5만 원 이하 정도입니다. 썸머님 현금 부자시군요. 부럽부럽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also we have another morning groover who carries around cash because they need their identification certificate so they carry their own wallet. These days you can put them in your phone too.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도 신분증 이제 넣어 다닐 수 있죠. 진짜 이 지갑에 예전에는 막 지갑 선물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지갑 선물해주면은 아 이걸 내가 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Do people even like buy wallets for other people as a gift these days?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모닝그루버들 얘기만 보면은 지갑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긴 하네요. 5만 원 정도 가지고 다니신다고. 도대체 현금을 들고 가면 어디 할인을 해주지? At gas stations, do you get any discounts? I'm not so sure. But it's quite fun getting to know you guys like this. 여러분들,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시나요? 가지고 다니시지 않나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And I will carry on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regarding today's question. Do you carry cash in your wallet or not?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Nick Jonas, Jealous!

0: So it looks like I'm receiving more answers regarding today's question, whether you guys carry cash in your wallet or not. And we have an answer from 2230, also known as KH Morning Groover. 땅띵페이 생기고 나서는 현금을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모바일 신분증 생기고 나서는 지갑 자체를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Ever since 땡땡페이 came out, I don't think I have carried any cash around. And ever since mobile IDs became a thing, I haven't been carrying a wallet at all. I know, right? So it really gets me thinking, okay, is giving wallet as a gift a really good gift? Is that something really necessary for people?
1: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갑 선물 같은 거 뭐 가족이나 뭐 가까운 지인한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지갑 선물해주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Like, will people really like it?
0: Is it an ideal gift to give wallet to someone?
1: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도 안 가지고 다니시니까.
0: And for sure, it's really convenient. You feel so carefree. And even though you're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like to carry a little bit of cash, still, you might not carry your wallet.
1: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고 한들 그냥 차 어디 안에다가 두거나 그러시지 그것 때문에 막 지갑을 들고 다니시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0: 서비 모닝 그룹어? 저는 현금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거의 로또 살 때만 써요. Absolutely, we need cash for that.
1: 근데 요즘에 이것도 계좌이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현금이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0: So yeah, these days there are a variety of ways for you to buy lotteries, not just by cash. So I don't think cash is the only way anymore these days.
1: 근데 또 이게 현금으로 사는 맛이 있어요. 그 영수증 칭칭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 가끔 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종이 한 장짜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막 저는 이런 상상을 살 때는 가끔씩 해요. 근데 이 꼬깃꼬깃한 종이를 들고 가면 과연 믿어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You know, it makes me go through all these kind of imagination and I would wonder if I really win this lottery, will they accept this piece of paper that proves that I won the lottery?
1: 기껏 이 종이 한 장? 막 약간 그런 게 있어요.
0: But anyways, 우리 찬이송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이라 그런지 현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저도 보통 10만 원 정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 가끔 돈을 주거나 돈을 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가끔 현금으로 용돈 주면 다시 주면서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세대가 다르긴 합니다. Maybe it's because I'm in my mid-40s, but I feel anxious about cash. Without cash, actually. I usually carry around 100,000 Korean won myself. As I get older, there are times when I need to give cash or pay for something. So it comes in handy. But even my kids, when I give them pocket money in cash, sometimes they ask me to transfer it to their accounts instead.
1: 그러니까 이 현금이 귀찮거든요. 이거를 막 지갑도 가뜩이나 없는데 괜히 현금 받으면 좋으면서도 아 그냥 차라리 계좌이체 해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0: But don't we need cash when you think about it?
1: 뭐 갑자기 이제 뭐 결혼식에 간다거나 이럴 때는 무조건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0: Yeah, especially in my age, a lot of people around me get married.
1: 제 주변에는 제가 30대 미드 서티다 보니까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 지인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현금은 항상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0: Isn't it so inconvenient having to withdraw your cash every single time you have an event like that?
1: 뭐 경조사 이럴 때는 무조건 다 현금으로 또 하긴 하니까. 근데

그럴 때 말고는 있나? 그래서 지갑은 필요한가? 뭐, 더 생각을 해보게 되기는 합니다. This is fun. 여러분들 계속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갑에 현금을 들고 다니시나요? 들고 다니지 않으시나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Do you carry cash in your wallet or not? 뭔가 항상 플랜 B가 있을 것 같은 우리 여 감독님께서는 현금을 들고 다니시나요? 아, 안 들고 다니세요? 오, 아, 하긴 기술 감독님이시니까 모든 게다 이제 기계화가 된 거라서 현금을 취급을 안 하실 수 있겠네. 뭔가 지문, 최신 마크, 모바일 신분증, 이런 것만 취급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바우니 팀장님은 뭐안 여쭤봐도 안 들고 다니실 것 같고, 예, 귀찮은 거 정말 싫어하셔가지고. 무조건 핸드폰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효율성, 이런 거를 참 좋아하셔가지고. 예, 여러분들, 안 물어봐도 다 답을 아는 것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어쨌든, anyways, morning givers, it's time for a song break. This is Amy Winehouse, Rehab.

0: My daddy thinks I'm fine. He tried to make me go to rehab, but I won't go, go, go.
1: So during the song break, I had another glance at my wallet, and it seems like I also have a lot of coins too. 아, 이게 종이 현금은 오케이인데, 이거, 짤랑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저 왜 이렇게 동전도 많죠? 이게 현금을 최근에 써서 그런지, 이 소리 들리시죠? 와, 이 동전만 해도 벌써.

또 몇천 원은 될것 같은데. So, if you are the type of a person who carry around cash, what do you guys do with these coins? 요즘에는요, 이 동전을 가지고 응원에 가도,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정해진 시간에 이거를 계좌이체를 해준다라고 들었어요. So even though you want to transfer this coin to your account, you need to arrive to the bank at a certain time and date.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때나 막 동전 들고 와가지고 바꿔주십시오 이러면은 this is not the time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correct me if I'm wrong. 요즘엔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혹시 뭐 제가 잘못된 정보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But anyways, 우리 무니무니 줄무니모닝 그룹어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one. Hello, 줄무니모닝 그룹어. Welcome to Morning Groove. 아, 계속해서 우리 현금 얘기 좀 해볼까요? 얘기만 해도 점점 돈이 쌓여가는 기분, 모두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Okay,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어. 카드를 쓰면 내역이 추적되는 업태가 있어서 충분한 현금을 갖고 다닙니다. 오. Yeah, I guess so. If you pay by cash, you don't get to leave any records. 기록을 안 남길 일이 딱히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는 현금 영수증 또 하니까 그러면 또 기록이 또다 남잖아요. 그죠? 뭐 그럴 만한 일이 있으시겠죠?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룹은 스웨덴 출장을 갔을 때 현금 하나도 안 썼어요. 스위디시 페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Oh, wow. So I did talk about how, you know, it's quite fun and how it's an interesting experience to use cash when you go abroad. But according to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they didn't pay a single cash when they were in Sweden for a business trip. 요즘에는 그쪽도 페이를 쓰는군요. So I guess it's quite different. Even though it's all Europe, you know, it really depends on the country, right? 같은 유럽이어도 나라별로 확실히 다른 것 같기는 하네요.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업께서는요, 현금 쓸 일이 없네요. 쓸 일이 생겨도 계좌이체가 가능하니 굳이 현금을 갖고 다닐 일이 없어요. 근데 추석에는 용돈 드리려면 현금 챙겨야겠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that's right. If you want to give some allowances to your parents or, I don't know, to your children, you might as well just withdraw some cash. 근데 이 추석 시즌이나 설날 시즌에 은행 가가지고 신권 발행하는 이런 문화도 요즘에 되게 없어진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굳이 이제 현금으로 잘안 주고 계좌이체를 하는 게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왕 받으면 또 신권이 기분 좋으니까 꼭 신권으로 이렇게 바꾸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만큼은 없어진 것 같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저는 아직도 현금이 없으면 좀 불안하고 허전해서 가지고 다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 13만 5천 원 들어있네요. 남편은 골프 치러 갈때꼭 현금 가져가요. Oh my gosh, that's right. I've been golfing for a long, long time. So yeah, it reminded me for sure you need cash when it comes to golf. 골프는 아직도 무조건 현금, 캐디피 이런 거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골프 칠때 현금 무조건 필요하죠. 13만 5천 원, 전 16만 원. 제가 좀더 많네요. 자, 썸머를 능가하시는 분 계실까요? Is there anyone who carries more cash than summer? 썸머보다 더 많은 현금을 들고 계신다. 여러분들, 금액까지 알려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무슨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자, 16만 원 있나요? Someone over 16만 원? Let me know, let me know. 거기 17만 원? 18만 원? 아침부터 너무 돈 얘기한다. It feels a little awkward to be talking about money and cash from this early in the morning. 근데 우리 다 지금 돈 벌러 나갔잖아요. 현금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했을 뿐입니다. All I wanted to know was whether you guys carry cash in your wallet or not, or whether even you carry your wallet or not. 우리 체육부장님 볼까요? 저는 현금 만원 이하로는 가지고 다녀요. 아이들이 휴게소나 어디서 뽑기하고 남은 현금이 있답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노래 신청 Back in Black 해주셨네요. Okay, so over 10,000 won you carry around because you need it for your children sometimes. 근데 이 휴게소에서 만 원으로 아이들 소떡소떡 딱 하나씩 사주면 만원 없어지지 않나요? Obviously, the price level these days is getting higher and higher. So, if you stop at the rest stop and buy a little bit of 소떡소떡 for your kids, you will run out of cash. 그다음부터는 현금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만 원이면은 일일이 그럼 만 원씩 이렇게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하면 현금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거 뽑아 쓰는 것도 되게 귀찮고, It's not even easy to find ATM these days. 요즘에는 은행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여서, 사실 은행이 보통은 집 앞에 항상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은행도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Right? Things are changing so quick and rapidly these days, morning groovers. 나중에는 거의 이제, 페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어디 딱 지나가거나 엄지를 딱 태그하면은 뭔가 페이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올것 같아요, right? Maybe sometime in the future, you wouldn't even need to tag your phone. You would just need to tag your thumbs or something to pay for something. Oh my gosh, that's so creepy. 막 사람 안에 막칩 심어가지고 막 페이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떤 세상이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cash is still around, everyone. 아직 현금이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쵸? So we will continue talking more about this. 여러분들은 현금을 들고 다니시나요? 들고 다니시면 얼마 들고 다니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보이는 라디오 쭉 시청해주세요. Because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right, this song is for 체육부장님 ACDC, Back in Black.

Yes.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We're currently broadcasting live in the studio. How exciting is that? 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It is another hour of Morning Groove, everyone. So come on in. It is never too lat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십니다. So come on in on our viewable radio.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그리고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여러분들 보내시면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번호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Just like 0325 our new morning groover 용기를 내어가지고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새싹 new morning groover 0325 morning groover Hello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program. 14년 만에 경단녀를 탈출하고요. 6개월째 직장 다니고 있어요. 늘 비상금 5만 원은 넣어 다니는 것 같아요. After a 14-year career break, I finally landed a job and have been working for 6 months now. I always seem to keep an emergency 50,000 Korean won bill in my bag though. Well,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정말 축하드립니다. 14년 만에 경단 되셨다가 6개월째 직장을 또 착실하게 다니고 계신 032 모닝그룹어 너무 대단하시고 그 공백 기간 이후에 이렇게 또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시는 그 용기도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요. 마음 먹어서 안 되는 일은 없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쵸?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Maybe it wasn't easy at all. But then you have decided, you have determined to start your career again after 14 years and you made it. Look at you. 정말 대단하시고 축하드리고 비상금 5만 원은 또 들고 다니신다고. 5만 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썸머만큼의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니시는 분은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Yeah, nobody exceeded the amount of cash that I carry. I feel so rich right now. 갑자기 부자 된 느낌, 일시적으로. 저보다 현금 많이 들고 계신 분 계세요? 16만 원보다 더 많은 현금 들고 계시는 분, 들고 다니시는 분. 여러분들은 현금을 들고 다니시나요? 여러분들 돈 안 뺏어요. 그냥 수요조사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Do you carry cash inside your wallet or not? Let me know. 우리 조국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는 지갑은 가지고 다니지를 않아서 현금도 안 가지고 다니는 일상이 오래되었네요. 요새는 지갑도 가끔씩 어디다가 두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서 가끔씩 보물찾기처럼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닙니다. 아주 가끔 지갑을 가져갈 때에는 지인들 모임 때 그리고 지인 자녀들 용돈 줄 일이 있을 때만 가끔 휴대합니다. So our 배송반장님 almost never carries around his wallet, so sometimes he forgets where he left his wallet. 그럴 정도로 지갑을 잘 찾지 않게 되는 거죠. I mean, like, if you have to go outside all day long, honestly, the only thing that we would take was our phone, right? 핸드폰 하나면 솔직히 뭐, 그 어떤 거 들고 갈 필요가 없기는 해요, 사실. 모든 게 다 이 안에 있으네. 하지만, 이거를 이제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 정말 멘붕인 거죠. 그만큼 이렇게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는 했어요. 우리 조국 모닝그룹어께서도 이렇게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시니까. So do you not leave any amount of cash inside your car either? 보통 이렇게 현금을 안 들고 다니시면 차에도 좀 놔두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 제 친구는 차에 현금이 1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차에 현금을 많이 놔두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뭐 이쪽에서 받은 봉투 뭐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막 받은 것들을 모아서 보니 한 100만 원 정도 있다고. 그래서 발레 파킹 할 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혹시 모르니까. Never reveal that information either. 절대 이런 정보를 누출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누출해 버렸네. 어떤 차인지 모르시잖아요. Morning Groovers. So continue to let me know whether you carry cash or not inside your wallet. 저희는요, 2부에 준비된 코너가 있어요. We have a segment prepared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which is Lyrics Gone Wrong. 오늘 또 저희 출연자 부캐죠, 사실은. 가사 읽어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We're gonna have a listen to Michael Jackson, Wannabe Starting Something.

0: 나왔습니다. Lyrics Gone Wrong.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also known as our special guest. 우리 새빵 모닝 그룹업께서 굿모닝 출첵합니다. 오늘은 어떤 부캐가 나올지 두근두근 하네요. 모두 한 주의 시작, 파이팅입니다. So looks like somebody's excited about this alter ego, our special guest. Get ready for it, get ready for it. 우리 선셋 모닝 그룹업, 현금이 얼마 들어있는지보다 오늘 부캐가 누굴까 더 궁금해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니까 살짝 조금 부담이 되네요. 왜 제가 부담될까요? 좋아요. 뭐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캐는 등장합니다. No matter what, this alter ego will appear, okay? Whether you like it or not. 오늘도 우리 부캐 게스트가요. 노래 가사, 어떤 특정한 노래 가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는 뭘 해야 되죠? 맞아요. 그 가사 낭독을 잘 들어주시고 아, 이 노래! 이거 그거네! 하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ry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our special guest or maybe my alter ego. Okay?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보내실 준비해주시고요. Today's guest will be the one and only 아주 독보적인 우리나라의 배우시죠. 김혜수 씨가 등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 혜선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멋지고 시원시원하고 스타일리시하고 she does good acting. You know, she's just a little bit of everything. So 김혜수, the actress, will do the honor to read out the lyrics for all of us. So listen carefully, everyone.
1: 낮에는 따스러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그런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가 나야. 아, 이거 왜 이래, 새삼스럽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그래.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옵.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난 이대 나온 여자 이대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땐 또 노는 여자. 그런 게 바로 나야. 어디 한번 따라와 볼 테지?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아,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옵. 난 신촌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이대 나온 여자야.
0: 그냥 난데, 여러분들. So that was, believe it or not, actress 김혜수 언니. 컨디션이 뭐 좋고 안 좋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는 김혜수 씨와 매칭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요. I guess she was, you know, having a little bit of down condition. But anyway, 우리 하진 모닝 그룹께서 Oh my god, 김혜수다. 굿모닝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김혜수 씨 오셨다가 금방 가셨어요. Did you guys catch the lyrics? 여러분들 가사 한번 잘 귀담아 들으셨나요? If you did, you will be able to send me the answer, the right answer. 아마 정답을 쉽게 맞추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제가 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읽으면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하면서 강남 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대가 그 이대 옆에 아현역인가요? 그쵸? 아현역이 맞나? 그래서 그쪽 동네를 막 얘기를 하려다가 그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혼자 머릿속이 엄청 꼬였었어요. But anyways, that was the song read by 김혜수 모닝그루버. 우리 김혜수 모닝그루버시거든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ry to come up with the answer while we have a listen to a song. Let's go!

All right, so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was the answer for today's quiz.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Can you guys believe that this song came out 12 years ago already? 벌써 이 노래가 나온 지 12년이나 지났었어요. 시간이 진짜 이때만 해도 막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뭐 유튜브 최다 뷰가 나왔다는 둥막전 세계가 막 이거에 미쳤다는 둥 했는데 벌써 이게 12년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BTS 등장하고 제니 등장하고 And our K-pop stars are just doing it up, everyone. 우리 초등학교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알아나요? BTS, 뭐 리센느 등등 전에는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있었다고요. Alright, so our morning goobers who are so smart and clever and quick, they made an effort to send in the answer, and I'm just so grateful. 우리 신규 모닝 그룹어신데요. 7222 모닝 그룹어, 싸이의 강남 스타일. 크크. 처음에는 변진섭의 희망사항인 줄이라고 해주셨어요. Actually, this song would have matched perfectly with 김혜수's voice.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나 같은 여자? 왜 이래 이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무장 다 이대 나온 여자로 통일이 됐긴 하지만 이것도 꽤나 어울렸겠네요. 좋습니다.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 가사에 정답이 있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Obviously, I mean this quiz is so much easier for you to guess. 여기 정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whichever quiz that we give out on our show. They are not difficult at all. 여러분들, 저희가 드리는 퀴즈는 다

drink free water here anymore. We just have nothing. 지푸라기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떡해요. 너무 죄송하고, 참 뻔뻔하죠. 하지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마음 같아서는 정말 따뜻한 커피와 이런 거 드리고 싶겠지만,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열심히 방송하면서 그날만을 꼭 기다리고, 그날이 돌아오면 여러분들에게 선물 보따리 마구마구 들고, 산타클로스처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 크리스마스 언저리에 그런 시즌이 왔으면 좋겠는데, Hopefully, someday near in the future. I am so sorry, but thank you always. Happy life, morning good. Today's guest is Kim Hae-soo. So easy, 싸이 강남 스타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Happy life, morning good처럼 유쾌하게 정답을 맞춰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최고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악덕 사장이네요. 열정페이잖아요. I always call you guys part-timers, which is 알바생 in Korean, and this is basically an 알바생 not being paid, but I just really, really feel grateful to you guys. 여러분들의 사랑과 서포트 때문에 더 악덕 사장이 되고 있는 썸머인데요. Anyways, did you guys watch that series from Ku Teng Play? 그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김혜수 언니가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올해 본 드라마 중에서 아마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쿠팅플레이에서 제가 봤는데, I was just impressed by actress Kim Hae-soo's acting over there. Actually, all of the actors over there. 모든 배우가 다 연기를 잘하고, 정말 볼 때마다, Oh my gosh! 이러면서 진짜 리액션을 하면서 보게 되는,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명 깊게 봐서, You know, it kind of gave me an inspiration to pull off Kim Hae-soo as my own alter ego. 제가 몇 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누구께? 우리 DJ 박원혜 팀장님께.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정말 몸이 한 다섯 개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세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I highly recommend. 혜수 언니 거기 스타일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It's so interesting to see her dress styles and that drama scene. 굉장히 찰떡같이 소화를 너무 잘 해내셔가지고, 진짜 김혜수는 김혜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But yeah, that was the quiz, morning groovers. 또 다음번에는 어떤 부캐가 나올지 기대를 해주시고, If you want to request any special alter ego or our special guest on our show, give it a try. Send in your request. 여러분들 뭐 이런 부캐 원해요 싶은 거 있으면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한번 열심히 섭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try our best to cast that special guest or alter ego. 7222, our new morning groover who sent in the answer, sent another message. They said, You don't need to say sorry. We really appreciate every morning within your energy. It feels like the present. Oh, thank you. Oh, 너무 감동이다, 진짜. 그냥 제 목소리로 이렇게 방송해주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고 말을 이렇게 좀 따뜻하고 예쁘게 해주셨는데, 이 맛에 더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이 저를 키우는 겁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항상 그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Okay, let's change our mood a little bit. 괜히 또 TBS 물안 나오는 얘기해서 우울해져가지고 여러분들 좀 신나는 노래 띄워드릴게요. 뭐 들을까요? This is Big Bang. Wow! Fantastic, baby!

It is the 14th of September, Monday morning, everyone. This is Summer, ready to guide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This week, we can expect typical autumn weather with significant temperature swings between day and night. Today's central regions will feel relatively cool, while parts of the south will see some lingering late summer heat. Mornings and evenings may feel like fall, but daytime temperatures in some southern areas will climb above 30 degrees Celsius.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morning and afternoon is expected to be quite large at around 10 to 15 degrees. During the day, temperatures will rise to 27 degrees in Seoul and 26 degrees in Daejeon. In the south, Gwangju and Busan will reach 29 degrees and Daegu will climb to 30 degrees Celsius. With fewer clouds and warmer conditions in the south, the UV index will be very high today, so make sure to protect yourself from the strong autumn sunshine.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1.4 degrees Celsius. That is it for today's weather. Hope you have a great day ahead. And back to you guys, our lovely morning groovers. 늘 매일 아침 열정페이로 알바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신 우리 모닝 그루버들. Benny says hello. Benny께서 출칙 문자 보내셨네요.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Benny. 우리 고양이 CSI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어제는 안양천을 뛰면서 쓰레기 줍줍했어요. Wow, you have picked up some rubbish while you went out for a run yesterday. 그러게요. 그냥 뛰는 거 플러스 이렇게 또 쓰레기 줍줍까지 좋은 일만도 하시는 우리 모범을 항상 보여주시고 계신 우리 모닝그루버들, 고양이 CSI 모닝그루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또 하루 마무리를 뿌듯하게 하셨을까요? It feels great after doing these kind of activities, right? It feels great just about the fact that you have went out for a run, you have sweated all over, but at the same time, you did something good. 또 잘한 일.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모으다 보면은 굉장히 하루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알차지고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쵸? 근데 이 쓰레기 줍는 거 말인데, 저도 가끔씩 쓰레기 보이면은 줍거든요? 참, I thought that some people have really creative way of throwing out their trash on the street. 그러니까 뭔가 쓰레기통이 많이 없잖아요. We don't get to find that many rubbish cans or trash cans here in Seoul.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쓰레기통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 뭔가 이렇게 구멍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 딱 맞는 그 플라스틱 컵을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그러니까 절대 바닥에다가 에이 이러면서 버리진 않아요. 어디 구멍 같은 데다가 껴가지고 버리는 거죠. 근데 that is still the same. That is littering too. 그것도 쓰레기를 결국에는 버리는 행위인 거잖아요. 근데 땅바닥에 버릴 바에는 뭐 어디 이제 벽돌 같은 데다가 이제 꽂아놓다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쓰레기들을 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횡단보도에 봄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딱 컵 같은 거 올려놓고 아 그러면 안 돼요. 네. That's all littering. That's not you being a better person at all. 그렇다고 조금 더 낫는 쓰레기 버리기 행위가 아닌 거기 때문에 참 줍다 보면은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Marco Polo says 다음 주 추석이에요. 이번 주만 참으면 연휴입니다. Fighting! So obviously, we are looking forward to that long vacation for Chuseok holiday next week. 벌써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it feels just about right. The weather is getting cooler, so obviously it is time for Chuseok holiday. 우리가 합법적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배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모든 일은 다 추석 다음에 이렇게 미룰 수 있는 절호의 chance. So you must be all busy getting things done right before the Chuseok holiday. 뭐 끝낼 일들은 항상 뭐 연휴 전에 마무리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또 이번 주 알차게 바쁘게 보내셔야겠어요. 우리 스치는 바람 모닝 그룹께서 This is regarding MG Q&A question where I asked you guys if you carry cash inside your wallet or not. 스치는 바람님께서 썸머님의 한마디에 모두 오늘 지갑에 얼마 있는지 뒤적뒤적하는 모습이 떠오르니 유쾌하네요. 다들 즐거운 한 주 시작하세요. So yeah, it feels quite cute actually to picture those people listening, you know, to check out their wallet to see and check how much cash that they carry inside their wallet.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귀여우세요.
나 진짜 현금 얼마나 가지고 다니지? 가만히 있어보자. 이러면서. 아,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요즘은 늘크크크 말투라고 또 놀림 받았잖아요, 제가. 진짜 가만히 있어보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뭐 그렇대요. 아니, 뭐 이게 왜, 그쵸? 가만히 있어보라고요. 내가 한번 찾겠다고요, 현금. Stay still. I don't know why Korean people say that right before they're about to do something. 가만히 있어보자 is basically like, okay, stay still. 그러니까 다 방해하지 마. 나 지금 뭐할 거야? I need some time to think. 뭐 이런 건가? 어쨌든 이게 입에 배웠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은 어디서 밥을 먹어야 잘 먹었던 소문이 날까나? 소문나는 거 좋아하고. 좋습니다, morning groover들.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CeeLo Green, Forget You.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after Forget You by CeeLo Green was B.O.B. featuring Bruno Mars and Nothing on You. 박재범님께서 또 리메이크 버전 만들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That was the song afterwards. 우리 새빵 모닝그룹업계에서 썸머피디님 존재 자체가 선물이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This message really makes my day.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How can someone think so beautifully like this? And just say words that are so beautiful like this?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곧 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새빵모닝그룹업계에서는 평소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하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도 제 선물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I actually felt really delighted on my way to work today. 오늘 아침에도 저는

노래 부르면서 또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 나눌까 이런 생각으로 출근을 했는데 I hope you are starting your week the same way too. I know that you don't want to work. I know that you want to rest. I know that you want to go somewhere and just, you know, have some vacation and everything. But in reality, we just gotta go where we gotta go.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좋아진 날씨도 느끼고 하다 보면은 꽤나 그냥 버틸 수 있는 한 주가 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If you put yourself in a good mood, I am pretty sure that you can get through this week without any difficulties, Morning Groovers. So don't forget, and I will be here for you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뭐 매일 같이 있어 드리고 싶지만 적어도 월수금 생방송으로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출근길 제가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또 아침에 기분 나쁘게 하루 시작하시지 마시고 즐겁게 즐거운 마음가짐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 really want to recommend you to just get out there these days. 뭐 달리기, 뭐 자전거, 걷기 다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진짜 이 날씨 언제 또 우리가 트렌치코트 꺼내 입고 막 패딩 꺼내 입고 이런 날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So we always have to be prepared. 추우면 나가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Now is the chance. Go camping like 체육부장님. Go out for bicycle riding just like I did. 너무 좋던데요? 저 진짜 자전거 고수가 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어찌나 이렇게 뿌듯한지. So about a month ago, I wasn't able to ride bicycles on the down slopes. 그러니까 내리막길에 자전거를 못 탔었어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미드 서티인데 자전거를 잘못탄제 자신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는 막 사이길도 막 이렇게 다니고 여유 있게 막 경치도 좀 구경을 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서야요. 아마 듣고 계신 우리 초등학생 모닝그룹버께서 난잘 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많은 초등학생 여러분들이 저를 추월해 가더라고요. 느려가지고. But that is me just enjoying my slow speed while riding a bicycle. 어쨌든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날들, 아름다운 나날들 많이 즐기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Probably it is time for me to wrap up the show.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다시 보기, 다시 듣기 원하시면 go visit our channel, TBS EFM, and also another channel, TBS EFM Morning Groove. We have two channels where I upload reruns, Morning Groovers. Don't forget to subscribe. 조회수가 한 영상은 2000이나 찍었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Ray. Where is my husband? 남편 어딨어?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상대방의 상당히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그 친구는 밥을 국물에 끝까지 말지 않고 국물부터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 건더기만 남겨진 상태까지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밥과 국물부터 이렇게 시작한다. 그래서 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So, while I was eating with a friend, I noticed something a little unusual. My friend never mixed his rice into the soup. Instead, he kept eating the broth part first. Until eventually there was almost nothing left but the meat and other ingredient. 근데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네. 생각했는데 저 역시 저만의 방식으로 국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고기들을 하나하나 건져서 먹은 다음에 어느 정도 먹었다고 생각하면은 밥을 국물의 전체를 말아서 아주 밥과 국물을 뜨겁게 해서 먹고 있더라고요. Then I looked at my own bowl and realized I do have also very distinct way of very distinct method of eating the gukbap. I pick out the pieces of meat one by one and eat them first. Then once the meat is almost gone, I put all my rice into the broth and eating it really piping hot. 제가 그렇게 먹는다고 이렇게 뭔가 인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먹는 방식을 채택을 한 그렇게 먹는 방식이 만들어진 저만의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비슷하면서도 정말 다르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하늘을 보면은 구름은 다시 한번 볼수 없는 모양의 구름이잖아요. 그죠? 비슷한 구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절대로, 절대로 다시 똑같은,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의 구름은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 역시 굉장히 우리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절대 같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국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It's funny how we can be so similar yet so different at the same time. You know, the clouds that we see today will never take exactly the same shape again. Never again. We can say that for sure. And I think people are like that too. We may share similarities, but no two of us can ever be exactly alike. 그건 뭐 약간 사이드 thought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먹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나만의 어떤 방식이 있죠. 개인적인 먹는 순서, 뭐 방식 같은 게 있죠. 생각해 보면 참 많습니다. Even as something as simple as a bowl of 국밥 comes with our own little rules. 그러면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만의 독특한 음식 먹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What is your strangely specific way of eating something? 뭐 어떤 음식을 지정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라면 먹는 방식, 또뭐 탕수육, 뭐 찍먹, 부먹은 뭐 아주 오래된 그 컨트러버시죠. So for example, eating ramen, how we eat ramen, and how we prefer to eat the 탕수육, 아니면 뭐 피자나 뭐 햄버거, 비빔밥, 짜장면, 냉면, 치킨, 시리얼, 식빵, 계란후라이, 정말 다양한 음식을 나름대로의 나는 이것을 먹는 방법과 어떤 철학까지는 이제 얘기하지 맙시다. 저는 음식 먹는데 약간 철학까지 약간 이렇게 들먹거리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So again, 나만의 여러분만의 독특한 음식 먹는 방법 뭐가 있나요? What is your specific way of eating something? 이런 질문 드려보면서 오늘 월요일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내주실 것은요,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 아까 언급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답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Any Way the Wind Blows라는 곡인데요. 에바 노블자라, 그 다음에 조 블랙맨 두 분이 부르는 곡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Sí, Let's see. So today's question, we start the week with a food-related question. Food-related theme never fails, right? 여러분만의 독특한 음식 먹는 방법. 같은 음식도 나는 꼭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여러분만의 독특한 음식 먹는 법 여쭤보고 있는데, What's your habit of food habit that makes other people say, why do you eat it like that? 오, 위즈덤님. 고기 따로, 상추 따로요? 오, why? Let me ask you first of all, why would you do that? 그러니까 고기 먼저 한 입, 한점 입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상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렇군요. 쌈장? 쌈장도 혹시 따로? 그럼 여러 번, 한 입에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So wisdom님 says, I eat meat and 상추, lettuce separately. And I wanted to know why. I mean, does it taste better like that or just is it for convenience? 어떤 편의를 위해서인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죠? 뭐 부먹, 찍먹 그 컨트러버시는 뭐 얘기하지 않을게요. 탕수육. 저는 뭐두 개가 크게 다른가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돌 던지실 분 계시겠죠. I don't see the controversy between 부먹 and 찍먹. It all tastes not so different to me. 또 피자를 드실 때 이제 끝부분부터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I know there are people who eat pizza, from the crust. 이유는 알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이유는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 냠냠냠이라는 곡인데요. 이진아 씨, but this one is a rebooted version with 닭. 한번 들어보시죠.

Yeah, such a distinct vibe she has, 이진아, 그렇죠? This remix version is a bit of a Shibuya feel to it. 좋습니다. 위스덤님께서 따로 먹는 이유는 음식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끼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렇게 먹다 보면 흘리지도 않아서 고기, 그다음에 상추 따로 드신다는 위스덤님. I enjoy the food natural flavor just as is, and if you get used to it, it's pretty convenient because you don't spill anything. 그렇군요. 글쎄요, 차라리 그냥 흘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농담이고요. 그런 이유군요. 상추의 맛, 그럼 고기의 맛. 그럼 상추만 따로 드시진 않잖아요, 근데 그죠? 괜히 딴지를 걸고 싶은 이 느낌. 좋습니다. So, what is your unique way of eating something?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음식 먹는 방법 여쭤보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빌리 조엘입니다. My Life.

30도대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0도대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되나 봅니다. 30, I will keep saying 30 something. 왜냐면 30가 좀 발음이 힘들더라고요. 30. 계속 30인가 이 30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Anyways. So, we are talking about your eating habit. And I'm sure that we all have some sort of a eating method that make other people go, "What? You do that? And for what reason?" Just like I was kind of really perplexed by the way Wisdom님 eats 고기 and, you know, 상추 separately.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 노래 듣고 와서 좀 더 소개해드릴게요. This is Incognito Autumn Song.

Incognito Autumn Song 였습니다. Okay, let's get to some more of the messages. Unique way of some of our QT님's eating. 7582님께서는 Q모닝입니다. 저는 비빔밥을 먹을 때 안 섞어서 먹어요. 아하. 그냥 백반 먹듯이 각 재료를 떠먹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비빔밥이라는 것은 그것의 핵심은 비빔이지만요. 사실 좀 비비기 귀찮은 것 같아요. 7582님, I have a strangely specific way of eating bibimbap. I never mix all the ingredients together fully, I guess. 어느 정도는 섞으시는데, 그죠? Instead, I eat each ingredient separately. Oh, okay. 아예 안 섞는다. Almost as if I was eating a 백반. I know that sounds strange because the main point of bibimbap is to mix everything together. I'm too lazy to mix it. That is quite strange. 저는 이렇게 그 비빔밥을 잘 안 비비신다는 의미로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 I initially understood it as you don't mix the 비빔밥 fully, but it turns out that you don't mix it at all. 그러니까 밥 드시고 비빔밥 재료를 하나 둘씩 이렇게 넣으신다는 거죠. 그럼 고추장이나 그럼 참기름은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Because I'm kind of similar with bibimbap or 짜장면. 뭔가 이제 비벼야 되는 거 있잖아요. You know those food that where you have to mix it fully to really get the right taste. 저는 안 비벼요 잘. 그러니까 뭐 비빔면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그렇죠? 그런 것도 보면은 잘 안 비비고 그냥 먹거든요. I have my way of you know I mean reason for it. 그래서 옆에서 아내가 아 이거 좀 잘 좀 비벼서 먹지 왜 이렇게 안 비벼서 먹냐고. My wife would tell me, you know, why don't you just, you know, mix it fully so that you get the full taste, right? 저 굉장히 옆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다 비비면 너무 강한 맛이 돼서 that is my excuse. That is what I tell my, you know, wife that, you know, because it's just the taste become just too strong. 하지만 약간 좀 저도 귀찮아서라는 것도 좀 있거든요. 다 비비기가 너무 귀찮은. 그래서 약간의 excuse가 그런 excuse인데. 하지만은 7582님께서는 it's an entirely different thing. You just like you know wisdom님 who eats 상추 and meat separately. 각자의 맛을 즐기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비빔밥의 형태를 가질 이유는 없네요. 굳이 그죠. That is so hilarious. That is so hilarious라는 곡 신청을 또 마침 해주셨네요. 찰리 푸스의 곡인데 듣고 오겠습니다.

couple of tracks. Charlie Puth, That's Hilarious, which was a request from 7582님, who eats bibimbap, you know, treating each ingredient as just one of the dishes on the baekban. 그렇군요. And the following track was 규현, Fall Into You, 내 안에 가을, which was a request from 제니님, 베니님, who said he eats meat rice bowl, 덮밥. When he does eat pop, top up, meat rice bowl, he cuts up the meat and mix it into the rice before eating. 덮밥인 경우는 안에 이제 고기가 들어있는데 고기를 잘라서 더 비벼서 드신다라는 얘기죠. And if it's chicken, though, he eats it the right way. No, he eats it right away. 치킨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프로세스 없이 바로 드신다라는 그런 답변 주셨습니다. I guess, yeah, chicken... If it's a fried chicken, right, it's kind of hard to mix it into the rice. And, you know, chicken, 뭐, fried chicken은 그냥 그 crispy한 그 맛 그대로 먹어야 되니까요. 그쵸?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죠? Excuse me. So, let's move on and introduce more messages. Excuse me. This one from 3998님. This is something I did as a kid, but I used to put rice in milk and eat it because I wanted to grow taller. Well, I'm still short. And for a while, I used to dip my meat in mayonnaise instead of 쌈장. But these days, I just eat it the usual way. 그렇군요. 어릴 때 키가 크려고 분유를 타서 밥에 말아 먹었다고. 아하, 그렇군요. 저는 그냥 우유에다 밥 말아 드셨다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분유를 타서 밥에 말아 먹고 우유나 선식이랑 밥이랑 먹었던 기억입니다. 그렇군요. 아, 우유랑도 같이 드셨다고? 그리고 한참 고기에 쌈장 대신 마요네즈 찍어 먹었네요. 근데 키 크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 키가 이렇게 안 크시다고 이렇게... 마요네즈를 드신 찍어 드신 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Is it just for the taste of it or 쌈장 대신에 마요네즈? I think it could be very buttery and very I don't know 느끼해. But I guess 마요네즈는 가끔가다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ingredient가 될 수 있습니다. I used to put a lot of mayonnaise when I cook 김치볶음밥. And mayonnaise is great when you eat it with a squid. 오징어 또 이제 드실 때 마요네즈랑 먹으면 정말 맛있죠. Ooh, yes. I haven't eaten those in a while. 그렇게 먹어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오징어 한번 좀 다시 구입해서 구워 먹어야겠네요. 근데 요즘에는 you know, if you, even if you want to eat squid these days, 요즘에는 이제 집에 인덕션이 많으시잖아요. You have inductions these days, which is kind of makes it difficult to, you know, barbecue squid.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버너 같은 데다 이렇게 대신해서 먹는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죠, 요즘에는. 감사드립니다, 3998님. That is quite unique, I would have to say. 계속해서 여러분들 유니크한 eating habit 들려주시고요. 노래 듣고 와서 3, 4부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들려드린 곡은요. 들려드릴 곡은요. 에릭 클랩튼이 부른 Autumn Leaves 있거든요. 아주 분위기 있는 Autumn Leaves입니다. 들어보시죠.

We are already halfway through 101.2, 101.3. You are with EQ, your producer and host. We are live all the way until noon. If you want to watch us in action, you can also search for TBS EFM Live on YouTube and join us on the official radio stream, 보이는 라디오 스트림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If you missed the live show, we got two more chances to catch us at 6 p.m. tonight and 2 a.m. tomorrow morning. Also, 다시 보기 채널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6시나 2시에도 rerun 청취가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다시 보기 채널, 아카이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TBS EFM 아카이브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다시 듣기, 월요일부터 금요일 다시 듣기, 선곡표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Of course, we want to hear from you. You can find us on Kakao channel by searching 101.2, 101.3 on the open chatting channel.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r you can also text us at the pound 101.3, which will cost you 51 per message. So, always interesting to talk about, you know, how different people have different ways of eating a certain food, how different methods, such a diverse method to eating the same food, don't you think? 참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아주 섬세하면서도 재밌으면서도 다르네요, 그렇죠? 1100님 문자로 메시지 주셨는데 새싹이시네요, 새싹. 1100님 감사드리고요. Who says, 저는 미역국이나 소고기 무국을 좋아하는데 항상 묵은 김장김치랑 먹는 걸 좋아합니다. 속이 편한 건 기분 탓일까요? 이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I totally agree. 1100님 says, I love seaweed soup and beef radish soup, and I always like to have them with the well-fermented kimchi from the previous kimchi making season, 김장. And somehow that combination seems to make my stomach feel more comfortable. Or is it just in my head? What do you think, EQ? Yes, I think whenever you eat food of your choice, food of your favorite, choice, always make your stomach feel comfortable. Always easy on your stomach.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항상 그렇죠. And 김장김치랑 드시는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I always love eating any cook with 김장김치. 김장김치를 먹어야죠. 잘 익은 김장김치 항상. You know, you can never go wrong with well fermented 김장김치, 그죠? 저도 미역국, 소고기 묵국 참 좋아하는데 정말 잘 익은 김치만 있으면은 아무런 그 반찬이 필요 없죠. 미역국 이렇게 한 숟가락 이렇게 푹 푼 다음에 거기다 이제 김치 딱 얹어서 먹으면은 love it, love it. 전매추 결정됐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전매추가 또 형성이 되네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1100님. 여러분들 참 사연들, 흥미로운 사연들 많이 도착해 있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st Monday we had the guitarist 박주원. And if you remember, by the way, his video of the interview is uploaded to TBS EFM YouTube channel. So if you missed our interview with Park Joon, guitarist, you can check it out on the TBS EFM YouTube channel. 그 중에서 카를로스 가르델이 정말 레전더리한 그 뮤지션이죠. 그 탱고 뮤지션인데 그분이 부른 신곡을 이제 박주원 씨가 기타 연주를 한 그런 연주가 있었죠. 오늘은 그 여인의 향곡, 여인의 향기. I'm getting ahead of myself. 탱고라는 말씀은 여인의 향기, Por una cabeza이죠. 그 원곡 부르신 분이죠. 카를로스 가르델 그 곡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couple of tracks. Carlos Gardel, Por Una Cabeza. And the following track was a Korean band, actually. Another Season, O Brazil, Priscilla Balancer. 라는 곡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Interesting. Yeah. 진짜 이런 이야기는 의외의 어떤 답변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I'm getting a lot of unexpected answers and just to realize how different we all are. 뽀글님께서도 저는 그냥 하얀 순두부, 그 순두부 국물만, 순두부랑 그 순두부 국물만 있는 뜨거운 순두부에는 양념장을 절대 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먹습니다. 이미 약간 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When I have a plain 순두부, I never add any seasoning because it has a little bit of a flavor to it already. I just prefer it just as is. 그렇군요. 그리고 가끔 비빔밥에 참기름만 넣어 먹기도 합니다. 고추장을 안 넣고요. So for 비빔밥, I eat 비빔밥 with nothing but sesame oil. No 고추장 at all. 그렇군요. 매운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위스덤님도 저도 비빔밥에 고추장 안 넣어요. Seems like we have a lot of different ways of eating 비빔밥 from our kitchen님. So Andy Mike님도 저는 비빔밥을 안 비빈다는, which is similar to one of our previous listener. 2부에서 소개해드렸던 우리 리스너분. 그냥 그대로 먹는다라고 이렇게 귀찮기도 하고 약간 백반처럼 그렇게 드신다는 큐티님도 계셨는데 앤디 마이크님 역시 그렇군요. Which is I don't understand. 근데 다 이유가 있으시죠. 그죠? 서로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It's not like you need to understand, you know, where they're coming from. I mean, just that, that's the fact. You know, they like it that way. 가끔가다 이제 음식을 갖고 상대방이 어떻게 먹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런 거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I think there are people who gets way too serious about eating certain food. 음식은 그냥 즐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Whenever people get too serious about you know, food, I say, you know, you just take it easy. It's just food, right? 아니면 뭐 아닐 수 있죠.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음식이 진지한 어떤 연구 대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1033님께서는 저는 이건 독특하다기보다는 까탈스러운 건데 제가 아는 어떤 중학생 아이는 계란 후라이를 초 써니사이드업으로만 먹어요. 초 써니사이드업. So this one middle schooler that I know who would only eat the fried eggs super써니사이드업. 그렇군요. 그래서 노른자가 살짝만 더 익더라도 밥에 비빌 노른자가 부족하다고 투덜댑니다. So if the yolk gets even slightly overcooked, he complains that there won't be enough yolk to mix into the rice. 꼬마일 때는 우리 엄마 요리 잘한다고, 계란 후라이 잘한다고 자랑하던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He used to be so proud of her mom, who is really good at making fried, you know, egg fries, you know, fried eggs. 그렇군요. 사춘기인가 봅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노른자를 따로 하나 주세요. 예, 비벼 먹을 노른자를 따로 주시면 어떨까요? How about having cooking a dedicated yolk just to mix into the rice? 그래야지 불평 불만을 안 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특이하네요.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만. 함께 신청을 해주신 곡은 후라이의 꿈. 아주 적당한 신청곡이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입니다. 후라이의 꿈.

a couple of tracks, Ang Myu, Hurae Gum, and Never Gonna Let You Go, Sergio Mendez의 곡이었습니다. So that concludes our very volatile discussion about, you know, how to eat a certain food. 라면 같은 경우도 참 그런 게 많은데, you know, I once told my wife, you know, I can eat one serving of 라면 in one 젓가락. 내가 라면 하나를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말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And I asked her, you want to see it? 한번 제가 시범을 볼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why would you want to do that? 아니, 왜? 어떤 이유로 굳이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So just for fun of it. So again, many ways of eating food, and I say just respect each other's way of eating food. Any way they want it, you know, just leave it like that, right? 오늘 뮤직보티크 준비되어 있는데요. 곡 한 곡 듣고 와서 뮤직보티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Journey입니다. Any way you want it.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의 뮤직 부티크 시간. 오늘은요, 주말에 들었던 몇몇 곡들이 있었습니다. I was driving for a long time over the weekend, so I had a chance to listen to a lot of songs while driving. 근데 이제 그 곡들이 묘하게 어떤 하나의 분위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Songs I listened to over the weekend somehow seemed to connect with one another. 요즘에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신중현 선생님 다큐 그 이제 영상 작업을 하면서 특히나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을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 These days I've been listening to a lot of 신중현's music. Because I'm working on the video of my documentary about Mr. 신중현. So 그 중에 이제 토요일 날 이 곡을 들으면서 이 기타 파트가 너무 멋져서 사실 와 너무 멋지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You know, I have my guitar here with me. 이 신중현 선생님은 뭐 as you know, he's an amazing guitarist, right? And thing that really I have even more respect for 신중현 is that he was a great composer. 기타리스트였지만 상당히 또 훌륭한 작곡가였기 때문에 so guitar playing is sort of a part of his you know composition. 그러니까 기타를 그냥 하나의 악기로 그런 치는 게 아니라 기타의 연주 하나하나도 굉장히 작곡이 된 그런 연주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리프를 많이 만들어내시기도 했죠. 그래서 햇님이라는 곡이 있어요. 김정미 씨가 부르신 곡인데 신중현 씨의 프로듀싱과 또 작곡으로 만들어진 곡인데 이 곡을 처음 들은 외국인이 와, what a beautiful acid folk song. 정말 아름다운 acid folk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Never really saw that song as an acid folk song. 하지만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듣는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햇님 노래 제가 기타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잘 들리나요, 감독님? 네, 제 목소리하고 이게 크지 않게 들리면 되는데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연습하는데 너무

이 부분 있죠. 와,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이 심플 코드 라인 자체는 상당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G, E마이너, C거든요. 정말 새로울 게 없는 아주 심플한 코드 진행인데도 중간중간에 그런 멜로디에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와 계속 너무 좋아서 이 기타를 연습했거든요. 주말 동안에. 그래서 오늘 연습한 걸 조금 들려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곡. 김정미, 햇님입니다.

예스, 김정미 햇님입니다. 윗썸님께서 목소리도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예스. 진짜 이분의 목소리는 I don't know. Just I don't have the right words to really describe her voice.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제가 한 거는 조금 다르죠. 네, 가사도 하얀 물결 위에입니다.

한번 제대로 커버를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케이, moving on to our next song. 다음 곡은 신중현 선생님이 이제 그 70년대 인기 가수 장현 씨에게 주신 곡인데, they actually had a big huge hit together. 기다려줘, 기다려줘. 그 히트곡을 그두 분의 이제 컨비네이션에서 만들어진 히트곡인데, 이곡 역시 굉장히 잘 알려진, 잘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인데, 안개를 헤치고라는 곡입니다. One of the songs that he produced and composed for the singer 장현 씨. 근데 이곡 역시 아까 햇님처럼 굉장히 그 사이키델릭의 느낌이 있는데, 특히 중간에 나오는 이 하모닉 마이너의 바이올린 솔로가 있거든요. 프레이징이 있는데 굉장히 정말 몽환적입니다. It is, you know, what it is. The Korean psychedelic at its pinnacle, I would have to say. 한번 들어보실까요? 장현입니다. 안개를 헤치고.

작년 안개를 헤치고 있습니다. Did she catch that part? That very psychedelic part? 1033님께서 중간에 오보의 소리인가요? I kind of had hard time kind of, you know, figuring out what the exact instrument was. Could have been oboe or clarinet even. 뭔가 이렇게 얇은 이제 그 소리인데 something like that. 1033님께서 예전 음악들이 더 다양성이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I think, you know, thinking that this was released in back in 70s, 70년대 이런 음악이 또 메인스트림 음악, 주류 음악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분이었잖아요. 또 장현 씨가. So on to next track. This one. Talking about Korean psychedelic, and a lot of foreigners view this kind of music, you know, 신중현 선생님's music, and also this band, 이날치's music, as sort of a Korean psychedelic. I mean, psychedelic is such a wide spectrum of a term that is, right? 근데 그들이 느끼는 psychedelic은 또 이런 음악이다라고 좀 알 수 있었던 게 이 곡의 댓글들을 보니까 Loving the 60s Psychedelic Vibe 이날치의 곡인데 이날치 performed for this radio station called KEXP which is a Seattle-based national radio not national radio but sort of a public radio funded by

people. So it's a non-profit. It's not a commercial station.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기부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그런 라디오 스테이션인데 KXP가 상당히 좋은 라이브 버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치가 KXP에서 연주한 버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안 사이키델릭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날치입니다. 신의 고향.

0: 그런데도 이 심정 불쇠가야 과부지 남기한 적 따오따오두락두락 매일이한 음성으로 수절감을 유인하고 이 소리 깍깍나면 세상인 간이 미워라 불을 들어 난리울지 너 나를 잡에 떨어지니 세상 미운 것은
1: 이날치 신의 고향이었습니다. Live on KEXP, the radio station. 그래서 이 댓글들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You know, they view it as a Korean style, you know, psychedelic. And a lot of people say, you know, I don't even know the lyrics to the song, but I love it. And I'm listening to it all day long. 이런 식으로 전혀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어도 너무 좋다라는 이런 이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뽀글님께서는 Korean The Doors로구나. Yes, has that the Doors, you know, the Harmon organ vibe also. 마지막 곡으로는 역시 해외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Korean 약간 이날치와 비슷한 스타일의 ADG7 악단 광칠 뭐 한국에서도 너무 유명한 팀이지만 이분들이 They also perform for KEXP and also they perform for Tiny Desk Concert NPR.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악단 광칠 ADG7이 Tiny Desk Concert로 연주한 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Hope you enjoy today's show.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 leave you with 악단 광칠 ADG7. The song is Whatever.

0: 铁来了，妈妈，我们快去坐吧。
1: 哎，小宝，在扶梯上别跳来跳去，过来牵着妈妈的手。
2: 在首都圈内，每天都有成千上万名。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从灵感到作品，每一步都藏在意念之间，在意念与现实的缝隙里，我们一起用耳朵来感受艺术。

斯的外孙。我的名字是因为亚达维瓦纳，汉名高雷亚。今天在这里有很多故事。

That was Fleetwood Mac, Go Your Own Way. Such an important message.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조언을 좀 많이 들어도 결국에는 제가 마음이 가는 쪽으로 한 번쯤은 해봐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남들이 혹은 어른들이 해주는 조언이 뭐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선택의 결과까지 남들이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So advice can point us in a certain direction for sure. So it can be helpful sometimes, but it really cannot live our life for us. Nobody can. Sometimes the harder part isn't finding the right answer. It's actually choosing the answer that actually feels just right for you. 뭐 남들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내 인생인데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방향을 정하고 있더라고요. But it is our life, so it's so important to be able to make decisions for our own life by ourselves. So whose voice are you listening to the most these days, everyone? Everyone else's or your own voice? Listen carefully. Listen to your own voice. 내 목소리를 한번 귀 기울이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 시간 내가 먹고 싶은 것? 이 시간 나의 기분은 어떻지? 이런 것들. 나 스스로에게 좀 집중하면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o yeah, listen to your voice throughout the whole entire day and just seek what you really, really want.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들 주세요, 주세요. 저에게 출첵을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Give it to me, give it to me. 나에게 인사를 건네다오. 우리 알바생들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열일하고 계신지. Let's find out how many of our part-timers are doing their job. Okay, we have a greeting message from our 반장님. 영에이치 모닝그룹은 또 1등으로 항상 한결같으신 정말 진국이신 우리 반장님. 굿모닝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열심히 활약 중이신 호박 모닝그룹은 호박맨 모닝그룹이시죠. 선선한 아침이네요라고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Yes, we can actually feel the difference in the temperature these days, especially during morning times and night times. It's usually a bit more chillier during early morning times for sure. So if you are a runner, if you like to enjoy running outside, like this is the season for you. No excuses, everyone. 요즘에 뛰기 너무너무 좋은 날씨거든요. 혹시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른 아침 시간을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I would have to mention this one thing for you before I get today's show started. So please excuse me if my voice sounds a little rusky today. 여러분들 중간에 제 목이 갈라지거나 목이 좀 쉬거나 이러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길 바랍니다. Usually I would pour water inside my tumbler here today. 항상 이 텀블러에 제가 물을 따라가지고 이제 수분 보충을 하는데 the water fountain here in TBS is kind of out of order. 오늘 딱 아침에 이제 정수기에 물 들어갔는데 고장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서 고장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사용 금지? 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물을 못 마시고 있어요. So I'm basically broadcasting with my extra dry throat. How about that? 그래서 두 시간 동안 물을 안 마시고 방송을 하면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생생하게 한번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어려워서 이제 물도 안 나오나 봐요. 어떡해요. 저희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 많은 응원 그리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활약, 즉 사연과 신청곡 제가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So show your messages, show your song requests, do everything while we have the time to do so.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if you're watching me on Viewable Radio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BS EFM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It's free.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to our segment,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What is your favorite color? What is your blood type? What is your MBTI? 등등등. All of these questions will be asked to you, morning groupers, because I want to get to know you. Okay? So obviously, I have brought another question for you today. This will be today's question. What is one decision you are glad you made your own way? So I want to ask you, what is a decision you made by following your gut that turned out to be a really good one?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잘한 선택,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So what are those decisions that really made you feel like, oh my, I have made the best decision in my life? You know, by trusting your own gut. Let me know by sending in your text messages.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maybe you have decided to change your hairstyle. Despite everybody else's opinion, you just went to the hair salon and you got your hair cut and you are completely satisfied with it. Maybe then you would think, oh, this is like the best decision. I surely trusted my own instinct and it turned out to be the best decision. 뭐 예를 들어서 스타일의 변화, 뭐 머리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maybe it could be about moving to a different place. 뭐 어디론가 이사를 가는 것? 아니면은 그 당시에 집 사길 잘했다. 뭐 이런 결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직 같은 걸 수도 있겠고요. 뭐 과감하게 정말 회사를 퇴사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o what are those decision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어떤 것들인지 저한테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me, I guess quitting my job was like the best decisions, one of the best decisions in my life, I guess. You know, I was so eager to work somewhere outside Korea, so I actually achieved my dream. So I had this chance to work in Panama. 여러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갔는데 일이 안 맞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How unfortunate is that? You know, you did all of these farewell parties for like 10 times. 막 송별회 10번씩 하고 나 이제 진짜 간다. 안녕. 막 이러고 갔는데 가자마자 일이 막 너무 안 맞는 거예요. Like stress every single day, morning groovers. So I tried to endure, you know, because you know, we are all learned to endure, right? 뭐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 이런 거를 우리 항상 배우잖아요. And I was like, nope, I'm fed up, I'm done. 나는 버틸 수 없어. 이러면서 제가 한 9개월 만에 퇴사를 했어요. But it was like the best decision because it gave me a chance to start my new career, which I'm very happy with. 뭐 사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어쨌든 방송 일 되게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방송 일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은 진짜 많이 못 버는데 자꾸 강조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You know, sometimes, especially on Sundays, we feel very dragged, right? We're like, I don't want to go to work. 그러면서 진짜 막 하기 싫어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Because you have to put the food on the table.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그래도 출근해야지 이러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임하게 됐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And it was my decision. Nobody said anything. 옆에서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한 거 아닙니다. 제가 결정했는데 꽤나 만족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죠. Now it's time to share your stories. So let me know. 남들 결정 뭐 이런 거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된 일, 잘한 선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my life, our beautiful life today. So here's a song by Bon Jovi. It's My Life.

Sunny morning, Gurubo.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셨네요. So, morning, Gurubers. What are some of the best decisions in your life that you have made for yourself? 남들 시선 다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결정으로 의한 결정, 결과적으로 잘된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 받고 있습니다. 2892,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모닝 그루버시죠? An avid listener. 굿모닝입니다. 오늘 마지막 출근이에요. 일주일 전부터 연구실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매일 졸업생들을 포함해서 긴 메일들을 받고 있는데요. 매일 눈물이 주르륵이네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네요. 지금 MD Q&A처럼 이번에 제 결정이 나중에 진짜 잘했다라고 하기를 바라봅니다. So today is my last day at work. I have been clearing out my lab belongings for a week now and receiving a lot of long emails every day, including from my graduates, and it has me in tears. It seems my 10 years were not in vain, and just like today's question, I hope I can look back later and say that my decision this time was truly a great one. Of course, you're going to experience that absolutely 100% because obviously, this is a big decision in your life, right? And I can see for how many times you have been actually thinking about all of this decision throughout this whole time. 그러니까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하셨는데 스스로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이 결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You've been thinking about this more than anybody else would have.

뭐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나만큼 고민을 하진 않거든요. 이런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민한 만큼 최고의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창한 나를 응원할게요.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다잘될 겁니다. Everything's gonna be fine. Everything's gonna work out just fine. 아, 또 마침 이렇게 또 완벽한 사연을 또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소소한 것도 좋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뭐 이렇게 좀 중대한 결정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잘한 선택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문자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And all of our young listeners, especially if you're on your way to school, let me know your decisions too. 꼭 어른들만 보낼 필요 없거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같이 보내주세요. 학원 안 갔는데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막 이런 거 오는 거 아니겠죠? 어쨌든 어떤 결정이든 다 좋습니다. We have a message from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느라고 7시 반에 출발이라 지금 계란후라이와 소고기 뭇국을 끓여서 아침밥을 준비 중이에요. 6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잘하고 와 남편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Oh, look at you supporting your husband who is on his way to take a huge exam that's gonna last for 6 hours? What kind of exam lasts for 6 hours? 도대체 무슨 시험이길래, 수능인가요, 혹시? 6시간 동안 시험? 아, 이거 보통 일 아닐 텐데. 또 이게 든든하게 소고기 뭇국 드시고 가시면 잘 보시지 않을까요? 아, 진짜 우리 체육부장님은 대단하신 게, You always have a very busy morning. You always work out in the morning, but at the same time, you take a good care of your family members and yourself too. 정말 무한한 체력을 가지신 우리 체육부장님. 나 자신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가족들도 내 좋아하시고 서포트 해주시고 정말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체육부장님. 이래서 부장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닝그루브에서. 부장으로 임명되신 지 꽤나 되셨는데, 이렇게 또 한결같이,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체육부장님입니다. And since this motivational 체육부장님 has requested a song, we're going to play this song for her right away. Weezer, All My Favorite Things.

0: Germany Morning Groover, hello, good morning. 출석 체크 남겨주셨고요.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도 오셨는데, 지금 이천으로 출근하는 중입니다. 100km가 넘네요.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It's kind of a long journey for you, I guess. So drive safely on the road, please. 항상 운전은 좀 안전하게 또 하시고요. 예, 집중하시고 또 무리해서 문자 보내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운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직 귀로만 듣고 즐기는 모닝그루브 오늘 감상하시길 바랄게요. Okay, so today we're talking about decisions, decisions, decisions. Your own decisions that you ended up becoming so satisfied with. 내가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운 결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살펴볼게요. 펭귄 킬러, 저는 지금 동해에 가는 길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는 편이 아니고요. 좀 신중하고 여러 번 고민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의 아내는 정말 마음이 하는 대로 만나기로 결정해서 정말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냥 첫 만남에 쫙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penguin killer is not the type to make decisions just by following their heart. They tend to be a bit cautious and think about things over and over. Well, the wife is the opposite. So you guys are meant to be according to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그러게요. 이게 어쨌든 시너지를 발휘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뭔가 고민하는 사람들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서포트를 해주고 이제 최종 결정, 최종 이제 컨펌이라고 하죠. 아내분께서 딱딱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셔도 딱히 후회하는 거 별로 없으시죠?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루버. 얼마나 좋아요. 천생 연분이시네. 저는 고민 많이 안 하고 좀 딱딱 결정하는 스타일이기는 하거든요. Yeah, I'm also like your wife. I don't think about the consequences way too much. I just trust my own instinct, especially when going to a restaurant. You know, some of my friends, yeah, they need some time to look through the menus and everything, but I know what I want to eat, like 100%. So I make a decision, especially when eating at a restaurant, within a second. I don't need to look at all the other menus. I know what I want. 근데 가끔 보통 우리가 식당에 갈때 배가 고픈 상태로 가잖아요. 그래서 남 이제 메뉴를 하나하나 읽어볼 때 조금 인내심을 제가 발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막, 배고파 죽겠네. 이거 언제 다 봐. 이러면서 혼자 막 끙끙 앓면서 이제 기다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티가 나겠죠? I'm like, TikTok, TikTok. 빨리빨리, 첩첩. 이러고 있는 거죠. 저는 주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베스트 메뉴 시키는 편이에요. And if I enjoy that menu for the first time, once I go back to the restaurant, I order that menu again. 전좀 그런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신중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를 고민하고 고르는 사람들은, they're doing that for the sake of making their decision the best one, right? 그러니까, 내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 고민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저는 20대 때 유럽 투어한 거요. 알바 과외로 모은 돈을 몽땅 써버렸어요. 지금 와서 그 돈으로 주식을 샀으면 부자 됐겠네. 라고들 하지만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So it's my European tour back in my 20s. I spent all of the money that I've saved up from part-time jobs and tutoring. People say that if I had bought stocks with that money back then, I would have been rich now, but I have no regrets.
1: 솔직히 이런 말은 누가 못해요? 그쵸? 그냥 그돈 샀으면은, 주식 샀으면은 지금 부자 됐겠네. 이건 말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래도 잃을 사람들은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러네. 맞네. 아, 그때 이거 코인 샀으면 나 진짜 막, 이거 아니에요. 예, 잃을 사람들은 다 잃더라고요. 예, 부자 됐을 사람들은 진작 부자 되고요. As long as you're satisfied with your decision, right? 솔직히 30대, 40대 되잖아요. You would have no time to travel all around Europe. 그래서 갈수 있을 때 너무너무 잘 다녀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이 시간 내는 것도 힘들고, once you start to have a family, obviously, it's more difficult for you to make this long, long tour. So I believe that that is like the best decision ever.
0: 우리 4147 모닝 그루버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So we're going to play this song for this morning groover. But before, I want to remind you guys again to let me know about the best decisions in your life. One decision that you're glad that you made your own way. 마음대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잘한 일.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 남겨주세요. This song is going out to 4147 G.O.D. 하늘색 풍선.
2: Okay, I'm a cheerleader now.

The song we listened to after 하늘색풍선 by G.O.D was 김광석 with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requested by our 조국 모닝 그루버. 우리 두곡 듣고 왔는데 두 곡은 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께서 신청해 주신 곡들이네요. Thank you so much for filling out our playlist, 모닝 그루버s. DJ Ba is loving it. 계속해서 이렇게 또 저희 큐시트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세요. 조국 모닝그룹 업께서 굿모닝입니다. 날씨가 흐린 하늘을 보니

이 오늘 같은 날씨와 딱 맞는 노래가 생각나서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모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라고 이렇게 또 따뜻한 문자 매일같이 남겨주시고 계신 조국 모닝그루버입니다. 조국 모닝그루버 is always sending us this warm message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and we are loving it. 같이 덕분에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문자입니다. 우리 감사하고요. 배송반장님, 오늘도 안전운전, 안전퇴근. Let's go! Okay, let's go back to our MG Q&A. 또 본격적으로 오늘 MG Q&A에 집중해 볼게요. 별초롱짱 모닝그루버. 8년 전에 평수를 넓혀서 이사 간거 정말 잘한 일이에요. 남편이 이사 시기를 고민하는 거 우겨서 제가 이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쭉쭉쭉 올라갔죠. 그 시절 30평에 산 가격이 지금은 18평의 가격이에요. 잘했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8 years ago, my husband was hesitating about timing to move to a bigger place, but I insisted we move, and the value has gone up since then. Good for you. So is this how real estate works here?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살수 있을 때 무조건 사면 오르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이 들어요. 살수 있을 때 무조건 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선뜻 그 사기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살수 있을 때 사라.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용기 이런 게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이 용기와 깡인 것 같아요. 그때 살수 있어야 그때 그래 좋아. 오케이, 빚내가지고 사지. 이런 깡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 되더라고요. 어떡하지? 조금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 아, 뭔가 좀 놓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도 참 정답이 없는 게 부동산이 아닌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후회 없이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결과적으로, 아니야, 무조건 넓혀서 가야 돼.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나중에 돼가지고, 아, 왜 내가 이렇게 넓은 데 와가지고, 아, 괜히 왔어. 이런 사람들은 제가 못본것 같아요. Anyways,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is because we have more time.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one decision that we are so glad that we made our own way.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는데 정말 잘된일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 더 소개해 드릴게요. And also, don't forget to send in your song requests as well. 벌써 한 시간이 쑥 지나가 버렸는데요. Don't worry, don't worry. I'll be back for another hour of morning groove and late check-ins will be also accepted. 여러분들 뭐 늦은 출첵도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I'll be back after Skid Row, 18 and Lif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I am back, Morning Groovers. 굉장히 빨리 돌아왔죠?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헐레벌떡 달려온 썸머입니다.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this is the second hour already. 그리고 다시 보기 다시 듣기도 TBS EFM 채널 그리고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제가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굉장히 반응이 핫하더라고요. 요즘 구독자도 좀 많아지고 있고 많이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다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또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다른 분들이 보시는 건가? 뭐 궁금하긴 한데요. 어찌됐건 여러분들 다양한 루트로 모닝 그루브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there are various ways for you to tune into Morning Groove, reruns, and then like on YouTube, viewable radio, whatever. So just enjoy whatever way you would lik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okay? 내가 듣기 편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감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we have our open chat room too. If you want to participate on our show for free, you can always join our open chat room for free. 우리 카톡 어플 오픈 채팅방에 TBS EFM 모닝그룹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즐겁게 방송 들으시면서 채팅하실 수 있습니다. 닉네임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이에요. Okay. If you have got all that, we're going to move on.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물 한 방울도 안 마시고 한 시간 넘게 버티고 있어요. So with my dry throat, I am enduring this show for over an hour and yeah, it's not so bad after all.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목이 쉬지도 않았고 오늘 노래방 코너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Thank goodness we don't have 노래방 segment today. 얼른 정수기가 조속히 좀 고쳐지길 바라는데 회사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안 고쳐지는 거 아닌가? 아, 이런 걱정도 좀 하게 됩니다. 아,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TBS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매일매일 간절합니다. 어저께 저 TBS 꿈꿨잖아요, 여러분들. I actually dreamed about TBS yesterday. Gosh, this basically shows how much I care about this place, TBS. 제 꿈에도 등장하는 TBS. 정말. 올해 안에 대표님을 지금 뽑고 계신 것 같은데 모집 중이라고 듣고 있어요. 18일까지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 꼭 좋은 분 오셔가지고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everyone. 자꾸 우울한 얘기하면 슬퍼지니까요. 다시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된 일. One decision that you're glad you made your own way. 용카 파크 모닝 그루브 texted. 굿모닝이에요. 최근에 회사에서 조직 변경이 있었는데 한국 리더십 없이 멕시코 팀으로 합쳐졌어요. 팀장님도 멕시코 사람이고요. 한동안 사내 공모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지금 일이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있어 보기로 했어요. 근데 몇 달 되었는데 시차가 15시간 정도 되다 보니 너무 멀리 떨어진 한국 팀원을 터치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데요? 오히려 좋아! So as for me, there was an organizational change at my company recently and we were merged into the Mexico team with our Korean leadership and the team leader is also Mexican. I thought about moving to another place through an internal job posting for a while, but still I like my current place. So I decided to stay a bit longer. Look at you already finding out about some good part about your team. That time difference, that major time difference, 15 hours. 그러게요. 이 외국계 회사나 이런 데서는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밤 10시 막 이때 갑자기 막 전화 통화해가지고 미팅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있다고 들었어요. But look at you, a big time difference right there. So that's unnecessary. 벌써 이렇게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아마 팀에 잘 적응하시고 꽤나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뭐든 내가 한 결정은 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인데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Benny Morning Groover says, Summer PD님, it is probably not having a relationship early in my student days. Oh, so Benny mentioned that the best decision was not having a relationship in early student days. Why not? As a person who was always in a relationship as a student, I'm like asking you why? But maybe you have used the time to focus on something else that was more important to you. So I guess that was the best decision for you. So look at you making the best decisions in your early days of life too. 이렇게 또 일찌감치 철들어가지고 연애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한 우리 Benny Morning Group. But well done, well done. 저는 근데 고등학교 때 연애한 거 별로 후회하지 않아요. I don't regret about being in a relationship in my high school days. 왜냐하면요, 결국 저는 한 번에 대학교를 갔고요. 그러니까 연애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같이 공부를 한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재수를 했어요. 근데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재수를 했는데 이제 재수를 해서 헤어졌어요. 저는 대학을 가고 그 친구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결국 재수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과를 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연애를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쨌든 트리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한테 모두 좋은 일이 된 거죠. We went our own ways, of course. But then at the end of the day, he went to the college that he had admired for a long, long time. 그리고 저도 뭐 그냥 대학교 가서 인생 잘 즐기고. 그래서 별로 과거 했던 일 중에서 후회하는 게 별로 없네. 어쨌든. 우리 학생 모닝그룹어들께서는요 알아서 하세요. 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선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Alright, we are going to now play a song going out to Benny Morning Groover since he requested a song. This is Daybreak, 좋다.

0: Pienso que un sueño parecido no volverá más.
1: Dale, dale, yo soy española. Let's go. Good morning, everyone. I'm going to sing some songs in Spanish today. 오늘의 노래방은 스페인어 곡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Imagine yourself dancing a flamingo in España.

This is Gypsy Kings. Volare, 나라 볼 거야. Volare, cantare, feliz di stare lassù. 이건 이태리어입니다. 빌라네 라스. 여러분들, 하늘을 날아가는 날씨 아닌가요? This is like the perfect weather for you to feel like flying in the sky. So let's just sing like volare all together. Vamos a cantar juntos. 좋아요, 여러분들. 스페인어 노래 백그라운드와 함께 sing it. Cantare, 노래 부를 거야. Cantare. 오, 모르면 오, 라고 해주세요. 오. Okay, okay. So now if you're all settled and warmed up, here goes another quiz for you. 여러분들 별로 안 궁금할 것 같은데 제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좀 주입식 TMI 퀴즈를 하고 있어요. This is kind of like a forced quiz for you, although you may not be so curious at all. But I might as well just give it out, okay? Just listen up, everyone. 썸머가 모닝그룹을 말고 다른 일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유튜브 채널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장르일까요? 그 장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의외일 거예요. So Summer does other work besides Morning Groove as well. It is the production and planning of a certain YouTube channel. What do you think the genre is? Let me know.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장르 기획을 하길래 저러나. 안 궁금한데도 은근슬쩍 맞추려다 하다 보면은 오기가 생길 거예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정답은 뭘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가 부과되고요. If you're tuning in on our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무료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따라다다단 기타 소리 막 들리죠? 이 기타의 전율. This is like such a flamingo song. 여러분들 막 소문을 막 이렇게 하면서 드레스를 팔랑팔랑 거리면서 볼라레 난 날아갈 거야. Let's go. 볼라레 간다레 간다레 Feliz Nistare Lasu. 아 너무 신난다. Sometimes it feels good to sing in Espanol. 와, 이 TMI 퀴즈 정답 벌써 한 분이 보내셨는데 썸머가 어떤 장르의 유튜브 채널을 기획할까요? 김스팬 모닝그룹어 Vamos, por favor. Let's go, please. 자동차 관련 유튜브라고? 땡! 저 잘못이에요. 체육부장 모닝그룹어 Espanol. 우리 체육부장님 스페인어 공부하시지 않으세요? Estás aprendiendo español, no? 스페인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썸머랑 프리토킹 해요. 해피라이프님도 볼라를 해주시는데 좀 더 클래식한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I think I sang this song in a choir group too. That is true. 정말 정말 클래식이죠. Most of that is Eurovision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건 너야, 그건 너야. That is true. Como una mañana de verano. 미소, una sonrisa, eres tú, así, así, eres tú. Toda mi esperanza.

so sorry for torturing your ears. 여러분들 지휘 고맙대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아나나나나나나 It is you. It is you. It is you. 이 와중에 가을 전화 그리고 펭귄킬러 모닝그룹업께서 오셨는데요. 오셨다 가시지 말아주세요. 놀라시고 Don't get caught up and don't be surprised. Okay, don't run away. Stay there. Stay right there. 자, 썸머가 어떤 장르의 유튜브 채널을 기획하고 있을까요? So, what kind of genre is Summer producing and planning for YouTube channel as her side job? 또 다른 모닝그룹 말고도 다른 일을 해야 먹고 살거든요, 저도. Someone's gotta earn money and put some food on the table. So, yeah, let me know. TMI 퀴즈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0: 방금 화한 거야?
1: 생일 킬러모닝그룹어 뭐 하루 이틀인가요? 안 놀랐습니다. 다른데 안 가요. 그래요. 이 말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조바심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불러주세요. It is you, 생일 킬러모닝그룹어 It is you. 어떤 정답들이 오고 있나 맞춰볼게요. 호박맨 모닝그룹어 운동 유튜브인가요? 어, 운동 유튜브 5, 6, 7, 8, 1, 2. 운동 유튜브는 제가 출연해야죠. So it's not a working out YouTube channel at all. 뭐 자전거 러닝 땡이고요. 8시부터가 찐이었네요. 그럼요, 그럼요. 8시부터가 찐입니다. 모닝그룹은. 우리 마크 폴로 모닝그룹어. 선마님 스페인어 대박이네요. 언어적 재능이 부럽네요. This is all I can speak. Yeah. 여러분들 스페인어는 그냥 가벼운 정도로만 할 수 있어요. Like saying hola, como estas, 뭐 이 정도. 새빵 모닝그룹어 굿모닝 출첵합니다. 아 너무 웃겨서 질문 까먹었어요 라고 썸머가 죄송해요. 유튜브 채널 기획하는데 어떤 장르인지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잠깐만 나 이 노래 불러야 돼요. 이거 진짜 10살 때 합창단에서 불렀던 거거든요. Carpenters Top of the World. Such a beautiful song isn't it? Everything I want the world to be Ooh la la, ooh la la Coming true especially for me And the reason is clear? Reason is clear It's because you are here You're the nearest thing to heaven that I feel Let's go!

네, groove it. 자, 6497 모닝그룹의 노래 강사 겠어요? 아니죠. 정말 세상에 노래 강사들 뭐 먹고 삽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공하나나치 유튜브에서는 남미 관련 콘텐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남미 산 지도 벌써 오래됐는데, 벌써 10년이 다 돼갔는데, 할 수 없죠. It's impossible. So give it up!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Give it up, baby, give it up. 아, 남미 관련 콘텐츠 옛날에 한 적은 있겠는데, I do have an experience of doing South American content, not on YouTube, but here on a radio show. 예전에 뭐, 소개하는 거 했었는데, 꽤나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 코너 내용을 듣고, 남미로 여행 간 분이 계셨었어요. Because one of the listeners got so inspired listening to that segment. So it actually made her to travel to South America. 어, 이뻐졌었어요, 그때.

해라. 자, 경욱강 모닝그룹에서 뷰티 유튜브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획하는 거잖아요. 뷰티 유튜브면은 제가 출연해야죠. 이 미모를 뽐내기 위해서. 오늘의 메이크업, 물광 메이크업 가실게요. Today we're going to do 10-step K-beauty skincare. ASMR 드리면서 막 오늘은 스킨케어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요 얼굴 팩을 하면서 Get ready with me.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 틀렸고요. 마크 폴로 셋 세계 언어 장르라고 해주셨는데 세계 언어 부족합니다. All I can speak is Korean, English, and a little bit of Espanol, and that's it. Yo no falle francés. 프랑스어는 할 줄 몰라요. 프랑스어를 스페인어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Let's go. 여러분들 제 의상 보면 제가 하얀색 막 셔츠 입고 있잖아요. 약간 어떤 선생님 같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모르시겠어요? 우리 현줄님 모닝그룹아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웃음 웃음이라고 해주셨네. 뭐 항상 이런 분위기이긴 한데 들으신 지 얼마 안 되셨나? 혹시 도망가실 건가요? 제가 지구 끝까지 쫓아갑니다. 현줄님 모닝그룹아 어딨어? 여기 계세요? 현줄님 모닝그룹아 이러면서 I will find you, okay? 너무너무 무서운 방송이죠? Sometimes it can turn into a horror genre. 여러분들 우리 선샘 모닝그룹어가 툭 깎고 우린 뭘로 보고 히힛 맞춰볼게요. 썸머 누나가 기획하는 거 의학 건강 정보 관련 맞죠? 띵! 동! 댕! 정답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의사 가운 입고 있잖아요. 오늘 이 퀴즈를 위해서 제가 이 의사 가운을 입고 온 겁니다. So I'm wearing a doctor's suit, doctor's outfit, you know? I'm wearing this white shirt that kind of resembles doctor. 저는 이제 의사쌤들이랑 같이 의학 정보 프로그램 기획하고 있어요. 되게 의외지 않나요? Summer working with doctors? 어떤 의학 정보? 놀랍긴 한데 촬영을 하면서 얼마나 그 속에서 깐죽깐죽거리고 싶은지 몰라요. But I'm trying to keep my cool, to keep calm. 엄청 좀 참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이랑은 완전 다른 바이브거든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that was the answer. 어때요? 이런 게 바로 TMI죠. This is totally TMI. 여러분들 진짜 안 궁금한데도 강제로 알게 된 썸머의 side job. Okay, this is earth, wind, and fire. Let's groove! 우리 모닝 그루버라면 이 노래로 함께 그루브를 하셔야 됩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Now that you all know my side job, I'm very, very satisfied. Now I can have some good night's sleep. So I'm gonna take a little bit of a nap and come back to you, okay?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현준 모닝 그루버 쫓아가는 것처럼 다 쫓아갈 겁니다. Okay.

let's read a couple of more of our messages. 우리 이보연 모닝 그룹에 오셨군요. Good morning. Nice and sunshine 이모티콘이랑 같이 보내셨네요. 반갑고요. 우리 코코 모닝 그룹에 오셨어요. Good morning. 좀 늦었지만 출첵 날이 시원해서 너무 좋아요. 모두 건강한 하루 시작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Also talking about this beautiful, beautiful weather. Nice and shiny. 비도 안 오고 정말 선선하니 아침에 기분 너무너무 좋죠. 이럴 때 딱 감기 걸리기 좋으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 health in this big, big temperature swing, okay? Okay, so for our MG2&A today, we have been talking about our own decisions in life, from little decisions to big decisions, those decisions that we have made for ourselves and that turned out to be the best decision ever.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만족스럽고 잘 선택한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으로 받고 있었는데요. 우리 닥터 페이퍼님께서 뭐예요? 매일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 버튼을 꾹 누르고 모닝그루브를 듣는 decision. 그 이유는 말해보예요. 너무나 즐거운걸. 이 메시지를 읽은 저도 너무나 신나는걸. So listening to morning group is like the best decision. 근데 오늘 포인트가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는데 내 선택대로 했을 때 잘 된 거. 혹시 누가 말렸나요? 모닝그루브. 주변에서 말리는 분이 있다면 예. 좀 같이 한번 들어주시고 귀에다가 살짝 스피커 대주시고 모닝그룹 들으라고 이렇게. 너무 무서운데? 어쨌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이 특별한 경험입니까? 그쵸? 여러분들 매일 아침 또 산뜻하게 즐겁게 우리 알바생들이 열일해주신 덕분이라서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감사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We have a message from 새빵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저는 가을을 맞이하는 이맘때 꼭 듣는 노래가 있어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의 위하여인데요. 서머피디님 한번 시원하게 틀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yeah, it is time where we have to listen to those nice, soothing, ballad, jazzy music. Something like 잔나비? 잔나비 노래가 생각나는 날씨인가요? 벌써부터? 좋아요. 그렇다면 또 맞춰가지고 저희가 틀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This song is requested by 새빵 모닝그루버. This is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And we listened to a song by Oban Zakapa with Jaewae, requested by Popodo Morning Groover, who also texted, 저는 날이 쌀쌀해지면 오반 자카파 노래가 생각이 나요. 이분들 콘서트 가면 개그케이인데 노래는 세상 감미롭죠? 오반 자카파의 제외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분들만의 매력인 거죠? 반전 매력이랄까요? 사람은 참 다양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콘서트 가시면 너무 재밌겠다. So definitely was a song to listen to on this nice breezy weather. And for our MGQ&A, we have a couple of more answers. 내가 결정했는데 정말 잘한 일. 0912 모닝그루버, 얼마 전에 복직하신 모닝그루버시죠? 저는 결혼이요. 42살 나이에 결혼할 때 주위에서 다들 결혼을 말렸는데요. 정말 결혼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쁜 딸도 생기고요. 라고 해주셨네요. So getting married. 근데 왜 반대를 하셨을까?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그쵸? 결국에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결혼 너무 잘했다. 딸도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면서 왜 이렇게 반대하셨을까요? 그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Like, parents would be so eager to get you, you know, married. But then once you actually find someone, they'll be like, this guy. Can you really trust this guy? Yeah? You think he's the love of your life? Think about it twice. Four times, five times, 막 약간 이러는 것 같아. 그렇게 결혼하라고 막 하는데 막상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막 뚝! 약간 이러면서 정말 이 사람이니?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족하고 잘 사시는 거잖아요. 그것만 다된 겁니다. That's all that matters. 그리고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아이들 어릴 때 학원 보내는 대신 그돈 모아서 국내 국외 여행 다녀온 거예요. 아직도 그때 추억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아요. 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아이들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또 그러고 싶다고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instead of sending kids to academies when they were young, I saved that money and traveled with them domestically and also internationally. It's still great that we can share those memories from back then. 얼마나 좋은 추억이에요. 이 생각해보면

온 가족이 다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살면서 몇번 그렇게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So if you can actually make the chance and if you have the time, you might as well use that opportunity to make this great experience and memories all together. 그러니까 가족과의 어떤 그런 경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원 가는 것보다 더 값진 경험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도 생각이 날 거니까요. All right, thank you for sharing all of this morning, Goovers. It's been nice to look around at your life decisions today. And thank you so much,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